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성남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사이, 또 안현분기점에서 일직분기점 사이 정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도 광명터널 부근 이후로도 서창분기점에서 남동부근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부천에서 신월 사이가 정체고요. 서울 시내 지금 올림픽대로가 하남 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과 또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각각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성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죠. 돈이 모자라 빵을 사지 못한 초등학생 4명.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이 크루아상을 건네자 아이들이 사장님께 큰 절을 하더라고요. 짧은 영상인데 보고 있으면 웃음도 나고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어른들이 계셨죠. 버스비가 모자라면 대신 내주시던 분, 친구와 극장에 갔다가 돈이 부족해 입구에서 서성거리는데 그냥 들어가 라며 보내주시던 아저씨,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러 가면 한 개 더 손에 쥐어주셔 주시던 가게 주인까지. 이름도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지만 그때 받은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받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추워진 오늘 아침,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첫 곡을 이렇게 열어주네요. 시인과 천장 사랑일기로 오늘 첫곡 열어봤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영상, 부산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란 아이들에게 크루아상을 건넨 사장님,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큰절로 표현한 아이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사장님은 아이들이 인사하는 모습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올리셨다고 해요. 고마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도, 그리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사장님의 그 마음도 참 멋지네요. 오늘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고요.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기님 오셨어요. 사랑해요라고 쓴다. 다 같이 크게 불래요. 무대에서 하시는 시인과 천장 두 분의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따라 부르는 이 아침입니다. 어떠셔요? 발음 좀 괜찮으신가요? 6832님도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함디 현우 PD님, 감독 반갑습니다. 어지러운 현실, 초등학생들의 순수함처럼 시인과 천장의 사랑일기처럼 모두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 늘 한결같이 우리 모두, 특히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387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출석합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대구 왕복을 하니 오늘은 피곤하네요. 그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예, 피곤해서 어떡해요. 비타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아, 어떻게 드리지? 우리 이제 선물에 비타민 없을까? 한번 응모하시라고 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님,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오늘도 바람은 좀 차지만 파란색 하늘이 고운 아침나절입니다. 그래요. 날이 추워지면서 하늘이 쭉 높아졌어요. 높아진 그 공간만큼 우리의 마음

0: 지하철 타러 나 지하도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푸른도님.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그래요. 아침에 그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으니까 늘 골목길에 이담 밑으로 아이들 재잘거리면서 다니는 그 모습. 요즘은 골목길에 이런 거써 있죠. 잡담 금지. 이런 거써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니실 때 조용히 다니십시오. 그때 조금 더 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왜 그런 걸까요? 좀 짓궂어서 그런가. 오늘도 조용한 골목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게써 있더라고요. 오늘 3부는요, 함춘의 폭송,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코너명 아시죠? 포크, 너. 베이스 포크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뭔가 있어요? 베이스를 연주하는 포크 싱어송라이터래요. 어떤 걸 하는 거지? 궁금하긴 해요. 아, 이름이 너무 예뻐요. 도빛나리. 도빛나리 씨가 나와주실 겁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뭘 하시겠죠? 아마도 베이스 포크 싱어송라이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TBS 라디오 함천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뭐 인스타 해야 되나? 아니면은 SNS, 뭐 유튜브 이런 거 해야 되나? 현우 PD가 좀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100만 가자! 누가 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는 거지? 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함춘호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 오셔서 선곡표도 보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출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번 주 제가 공연 2개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또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느낌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한번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팩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롤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황치은입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이어서 송지혜 목소리 듣겠습니다. 늦지 않았음을.

함께 복사본 뛰고 계십니다. 황치훈, 내 마음속에 비친 내 모습에 이어서 성재였습니다. 늦지 않았음을. 김상현님,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동안 여행 갔다가 오늘 새벽 메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셨어요. 와, 언덕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바람 많이 불죠. 아, 잘못 날 잡으면은 어우 추워요. 햇볕은 따갑고 그런 것 경험이 있네요, 저도. 메릴랜드가 더 추울까요, 지금?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제과 콩나물님, 콩나물? 죄송해요. 콩나물, 아침에 콩나물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과 콩나무님, 아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내일까지인데, 첫날은 망했다지만, 남은 시험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군요. 다음 주가 대학들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아이들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 아이들 간에, 안 하던 간에, 그 시험이라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4030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 죄송해요. 4636 문자네요. 뉴스를 보다 보니, 모 대학 논술 시험에서 부정행위 학생이 적발이 되었다고요. 아, 3년간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요?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 토익 시험을 봤는데,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기기들. 뭐예요,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게 씁쓸합니다 하셨는데, 아, 스마트 안경. 야, 이러면 그 안경을 선전하는, 홍보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오히려 모르던 사람들이, 와, 정말, 이런 스마트 안경 종류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관심은 있었거든요. 그 스마트 안경이 다양한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초점을 잘 맞춰주는 안경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각종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안경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괜히 걱정 한번 해봐요. 음악 듣지요? 1부 끝곡으로 원준입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듣고자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한춘의 흑성업계하고 계십니다. 박남정 안녕 그대여 함께했어요. 뭐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마지막 박남정 안녕 그대여 마지막 부분 나올 때 고개를 약간 불편해하죠. 왜 이렇게 끝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뭐지? 뭐 이런 느낌 있죠. 예상 외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가 짓는 표정입니다. 아, 6832님. 함디님 덕분에 이 아침 웃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방송국으로 오는데,

길이 좀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 콩나물로 된 음식을 판매하는 그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름도 뭐콩 뭐더라고요. 와, 근데 아침에 따뜻한 국물 좋겠는데 그래 저게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콩나물 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제가 파주 살았던 때 그때 그 제가 있는 그 동네에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콩나물 국밥집이 하나 생겼는데 3,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근데 지금 그 집이 지금 한 6,5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싸긴 하지만 3,500원을 경험한 저로서는 아,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도 한꺼번에 싹 스쳐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고 있는데, 아, 우리 제과 콩나무님 딱 이렇게 보니까 생각은 안 그런데 이 입이 받쳐질 못하네요. 입이 아직 열리질 않아가지고 생각은 제과 콩나무인데 발음은 콩나물을 하네요. 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아침에 따끈한 콩나물국 한 그릇 드시죠, 뭐. 오백이 집사님께서, 아, 부럽다. 저는 언제 유럽 여행 가죠? 함디님, 추우셨나요? 꼬여요, 꼬여.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음은 복잡하고요. 입은 말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건 많고요. 지금 제 눈앞에 이 모니터가 세개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방송하는 모습, 두 개는 뉴스 틀어놓고 있는데, 이거 보랴, 여러분들 문자 보랴. 마음이 들썩들썩. 앞에 우리 감독님 보랴, 뭐. 감독님 아침에 제가 스튜디오 들었는데, 아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힘냅시다. 일산멋쟁이주님께서 오늘 112일째 휴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녁 6시까지 일하고요. 그냥 생팔 겁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갑니다. 세계 미식정보 사이트에서 세계 최고의 튀김 요리 백선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튀김 요리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바타고르가 2위, 페루의 해산물 튀김 요리 할레아가 3위,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즐기는 감자튀김 요리인 마쿠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요리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음식이 당당히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 요리는요. 닭이 주재료입니다. 닭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죠. 미국 사람들 기절합니다. 이 음식 나가면.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갈비, 2번 치킨. 닭이 주재료면 1번 닭갈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갈비인 거죠. 2번 치킨. 와. 치킨에, 전 맥주를 못 마시니까, 이 치킨에 맥주 하시는 분들 치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기절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요? 현우 PD, 맥주 하시나요? 아, 답이 없어요. 못한대. 하나? 치맥까지 그러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 답문자 기다리는 동안 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추억들, 재밌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두곡 준비했습니다. 김지수, 치킨의 맥주, 장미 여관입니다. 마성의 치킨.

아니 오늘 음악 끝 재밌네요. 꽉꽉꽉꽉꽉꽉꽉 기타의 빅터라고 하죠. 저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꽉꽉꽉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꽉꽉꽉꽉꽉꽉 기타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음을 정확히 안 치고요. 이렇게 터치라고 하죠. 피킹만 하면 이렇게 꽉꽉꽉꽉꽉꽉꽉 소리가 나는데 그걸 썼네. 이야, 허락 좀 받고 연주하지. 자, 함춘의 복성을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2번 치킨이지요. 우리나라 치킨은 바삭한 식감, 그리고 다양한 양념이 완전 특징입니다. 닭고기를 두 번 튀겨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히고, 고추장 양념부터 간장, 마늘까지 여러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로 꽂혔습니다. 이 시간부터, 아이, 진짜 치킨 배달되나요? 우리 1시간 남았는데 30분 안에 올까? 아, 치킨 너무 먹고 싶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살펴보죠. 아, 6832님, 함디님, 2번 치킨이죠. 저희 가족 남해 여행 때는요, 종종 햄버거와 치킨을 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벤치에 앉아서 먹고 온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치킨도 먹고 싶은데 거기 햄버거까지요? 햄버거는 식으면 좀 그렇긴 한데, 치킨은요, 식잖아요? 그럼 짭짤한 맛이 이렇게 더 올라와요. 딱 먹지요. 아유, 기름이 그냥 손가락 빨아요? 빨면 안 되나요? 더러울까요? 죄송해요. 유기님께서, 아니, 아직 치킨집 오픈 시간이 아니 되었는데요. 아, 미국 할아버지, 그흰 양복 입고 계시는 곳에라도 가야겠어요. 하셨어요. 저희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 작가님, 전화 한번 부탁해요. 그곳에서는 노란 거품물도 판매하네요.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날에 낯설, 아니 되어요. 예. 밤새도 저는 어렵습니다. 푸른돛님께서, 우리 삶의 B와 영어 B와 D 사이에 치킨의 C가 있다는데, 예수님, 부처님, 알라까지 모두 다 말씀하시길, 명언이군요. 오늘 먹을 치킨과 닭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리의 주문. 여기 반반에 무는 많이요. 좋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중국집 가면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데 꼭 반반요 시키진 않더라. 따로따로 시켜서 반씩 먹죠. 자, 선물 받으실 분은 한 분입니다. 7084님. 정답 치킨이죠. 역시 치맥이 짱이죠. 좋습니다. 자, 7084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선물 잘 배송하겠습니다. 저 음악 선물도 보낼게요. 김정우입니다. 하얀 나비 5098님의 신청곡입니다.

오, 벌써 2부 끝곡이에요. 앞에 퀴즈 하면서 난리 났었어요. 치킨에 흥분한 제가 커피 쏟고 갑자기 들어와서 테이블 닫고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이 키보드 망가뜨릴 뻔했어요. 조아몬 목소리죠? 나는 아직 그대를. 이곡 듣고요. 저는 정신 차려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수원 신갈 나들목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4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10km 구간과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계양에서 노우지 분기점 사이 3차로에 목재류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거예요.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이 바람 끝에 제법 날카로운 한기가 묻어나면서 이제는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향해 계절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수요일에 한플리 차가워진 손끝과 마음에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를 선물해줄 70년대 소프트록 명곡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록밴드예요. Badfinger. 1970년에 발표하고요. 훗날 해리 닐슨의 목소리로 전 세계를 눈물지게 했던 불후의 명작 Without You입니다. Badfinger의 멤버예요. 피트 햄과 톰 에반스가 써내려간 이 노래. 어이, 햄씨가 썼네. 죄송해요. 오늘 방향이 이상이 흘러가네, 자꾸.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이런 곡 써보고 싶어요. 뒷가를 스치는 서정적인 어쿠스틱 스트로크에 절절하게 파고드는 멜로디 라인이 시린 계절에 유독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 이 곡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차분하게 깔리는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의 절제된 울림으로 확 터져나오는 벅찬 멜로디가 신의 아침 공기를 뚫고 가슴 한 구석을 뜨겁게 덮여주는 느낌을 줍니다. 화려함 대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담백하고 애절한 고백.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에 꼭 쥐었을 때처럼 온몸으로 따스한 위안을 전해줍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수요일 아침 Badfinger가 들려주는 이 깊고 진한 어쿠스틱 선율에 가만히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훈훈하고 따뜻하게 챙겨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Badfinger입니다. Without You.

배드핑거 위다우치 함께 있습니다. 예자빠빠님께서 춘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하느라 지각 출석합니다. 늦은 사이 스튜디오에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난리 났어요. 쏟고 뒤집어지고 말 새고 문자 보내신 분과 내용 달리 읽고 아주 지금 엉망입니다. 메이메이님께서 함디 오늘 힘드신가 봐요. 히히히. 그 왜 그러세요? 춘천가는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침으로 닭가슴살 먹어서 치킨 공격에 조금은 방어가 된 것 같지만 출출해지고 커피가 당깁니다. 올림픽대로 정체 중이라 2시간 꼬박 가야 할 듯이요. 오, 춘천 가시는군요. 춘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야, 그래요. 여러분들 힘 좀 주십시오. 저 오늘 엉망이네요, 아주. 쏟고 흘리고 말 새고 생각과 달리 입은 나오고 말은 나가야 되는데 입술은 말을 안 듣고 어떡하죠? 선우정합니다. 살린애 듣고 포크노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0: 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시간 포크너.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띄시고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포크너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작가분도 뭐라고 쓰셨냐면은 신청해 많이 해주세요라고 써주셨네요. 엉망입니다 오늘 아직.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 그만큼 청취자분들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요 오늘 함께 하실 포크너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식 맛난 곳에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우리 포크너 분께서 신청을 하면서 보내준 사연 제가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기타로 노래 짓고 부르는 베이스 포크 싱어송라이터 도빗이에요. 사실 제 이름은 도빛나리인데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음악을 하겠다고 나서니 본명으로 활동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반으로 뚝 잘라 도빛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정도 활동해 왔습니다. 아, 그동안 디지털 싱글도 발매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음악을 했지요. 그러다 이제 곧 발매될 첫 EP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름 그대로 음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 삶의 장면마다 작은 책갈피처럼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는 도빛이 아닌 도빛나리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응원 보내주세요. 제 이름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즐겁게 나아가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함대하는데 돕질 못하네. 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도빛나리라고 합니다.
0: 제가 그냥 베이스 포크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표현이 맞아요?
1: 맞습니다. 제가 지은 저의 호 같은 것입니다.
0: 아, 호. 베이스 포크.
1: 맞습니다.
0: 지금 5142님께서 예전에 도빛나리님이 작은 서점에서 공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작은 규모였는데 열정적으로 노래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빛나리 화이팅. 와. 어느 카메라 저걸 것 같죠?
1: 저건가요?
0: 아, 저건가요? 한번 저 보세요. 아, 맞습니다. 저거네요.
1: 감사합니다.
0: 잘 보시네. 자,

0: 이력이 재밌습니다. 이력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홍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홍콩에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1: 홍콩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갔다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6년?
0: 오늘 엉망이네. 자, 이렇게 합시다. 6년? 6년 갔다 왔어요?
1: 6년 정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아버님이 주재원.
1: 맞습니다.
0: 주재원으로.
1: 네.
0: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1: 네.
0: 근데 보통 6년 계셨으면은,
1: 네.
0: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셨으면은, 대학교가 4년제일 테고, 3년제인가?
1: 이게 시스템이 조금 달랐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 국제학교를 나와서 미국식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0학년을 안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0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4년제인데 저는 첫 번째 년도를 안 다녀도
0: 패스하고.
1: 되는, 네, 그래서
0: 아,
1: 조금 일찍
0: 그렇군요.
1: 졸업을 했습니다.
0: 과기대에서 전공이 뭐예요?
1: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0: 마케팅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1: 이게 약간의 오해가 다들 있으신데.
0: 저도요.
1: 그쵸. 홍콩 과기대라는 곳이 원래 카이스트를
0: 네.
1: 조금 그 모방해서
0: 아, 피방에서
1: 만든, 네,
0: 만든,
1: 피방해서 만든 학교라서 경영이 가장 그래도 좀 알아주는 곳이었는데 늘 과학기술대학교다 보니까 너는 무슨 과기대에서 경영을 전공했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우와. 억울해요.
1: 조금요.
0: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홍콩에, 아빠는 그러면은,
1: 네.
0: 홍콩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1: 아버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0: 그런데 어떻게?
1: 제가 살기도 심천이라는 중국에서 살았었어요.
0: 심천이요?
1: 네.
0: 심천이 어떤 데죠? 설명을 좀.
1: 심천은 이제 경제특구 같이 만들어진
0: 중국에.
1: 중국의 장소인데, 홍콩이랑 국경이 다 있어서, 기차만 타고도 홍콩으로 바로 왔다 갔다
0: 봤다,
1: 할수 있는,
0: 봤다.
1: 네. 그래서 매일 아침 그쪽으로 통학을 했었던,
0: 그러면
1: 네.
0: 살기는 중국에 살고
1: 네.
0: 학교는 홍콩 다니고
1: 그쵸.
0: 국경이 없나요?
1: 국경이 있고 매일매일 거기를 넘어 다니느라고
0: 그냥
1: 이제
0: 패스.
1: 여권을 늘 속지를 추가를 해서 신청을 해서 만들어서 5개씩 도장을 찍고 오가는 그걸 했었어가지고 그 기념품처럼 제가 그
0: 가지고
1: 여권들을
0: 있어요.
1: 모아놨어요. 몇 개가 돼서
0: 그러면은 아침에 등교하거나 이럴 때 시간이 좀 걸릴까요?
1: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사는 집에서 이제 국경
0: 학교까지 사는.
1: 가는 기차 타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다 같이 가, 택시비가 싸니까 친구들이랑 또다 같이 모여가지고
0: 카풀 하는구나.
1: 그쵸, 그쵸. 카풀해서 갔다가 기차 타고 가서 이제 걸어서 조금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가지고
0: 국경 넘어갈 때 쉽게 넘어가나요? 아니면은
1: 뭐 저희들이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홍콩으로 매일 다니는 애들이.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의아해 하면서도 매일 보시니까
0: 왔니?
1: 조금 친해지기도 하고.
0: 정말 잘하겠습니다.
1: 중국말은 진짜 못합니다.
0: 영어를
1: 네,
0: 했겠구나.
1: 영어 국제학교만 다녔어가지고. 중국어는 택시 내릴 때,
0: 감사합니다.
1: 네, 물건 살 때. 여기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싸게 주세요.
0: 식당은 갈수 있을까요?
1: 그럼요, 그럼요. 시킬 순 있죠.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면 시킬 수 있는.
0: 더 깊은 대화는 어렵고.
1: 깊은 대화는 조금 어렵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과기대에서 경영을 좀 전공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는 한국으로 와요.
1: 네, 그때 제가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0: 오, 잘 어울린다.
1: 네, 요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홍콩에서 해볼까 했는데, 한국어랑 영어를 할줄 아는 거는 광동에 있는 그 광동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딱히 쓸모가 없어서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인 홍보 쪽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네.
0: 어떤 연관성은 조금
1: 그쵸.
0: 있었겠죠?
1: 비슷한 계열의 일인데 뭔가 앞에 나서서 하는 것들을 광고라고 많이 불렀고 뒤에서 뭔가 작업하는 것들을 홍보라고 많이 불렀어서 저는 갑자기 홍보인이 되었고 회사에 남는 자리가 또 제약업계 쪽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0: 제약업계
1: 갑자기
0: 홍보.
1: 제약업계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었던,
0: 그래요?
1: 네. 약을 팔았죠.
0: 약을 판다는 게, 그 뭔가 좀 갑자기,
1: 조금 그렇죠.
0: 조금 느낌이 쎄한데요?
1: 그치만
0: 야, 너
1: 최선을
0: 약좀
1: 다해서
0: 파냐?
1: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되게 애썼었고, 네,
0: 아,
1: 그랬었습니다.
0: 그랬군요. 아유, 오늘 아주 대화 재밌습니다. 베이스는 언제부터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1: 베이스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지금이 음악을 할수 있는 제일 어린 나이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0: 네.
1: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사실 시도도 해봤고, 뭐 피아노도 연습해보고 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0: 그것도 광고 마케팅의 일환인가요? 와.
1: 마케팅이니까.
0: 그래서요.
1: 그래서 다른 악기들을 여러 개를 만져보다가, 일렉 베이스를 그때 처음 이렇게 만져봤는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자체가 울림으로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베이스를 잡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0: 없네요, 진짜.
1: 그
0: 네.
1: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은 에스페란자 스팔딩이라는 그 외국의 버클리 교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래서, 저분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0: 베이스 치면서 연주하는 분.
1: 맞습니다.
0: 아, 한국에는 샴푸 요정을 부른 장기호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11월에 모실 베이시스트 송홍섭 씨도
1: 아,
0: 있습니다.
1: 네. 걔가 그 리서치를 조금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0: 아니요. 너무
1: 그때는
0: 잘한다.
1: 아무것도 몰랐어요.
0: 아니, 궁금해요. 그래서 음악을 제약회사를 9년 정도
1: 네,
0: 다녔다고.
1: 맞습니다.
0: 10년, 뭔가 10년 주기로 뭔가를 정리를 하세요.
1: 그때 제가 그냥 버릇처럼 막 하던 말이, 10년마다 나는 직업을 바꾸고 살겠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하나만 하고 살순 없다. 이러면서 관심 있는 것들이 또 워낙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항상 늘 하고 싶었던 건 노래였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0: 집에서 반대가 좀 있었겠다.
1: 아우, 너무 있었고요. 어머니가 또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서.
0: 내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너가 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1: 그쵸.
0: 이해할 수 없다 이런
1: 근데
0: 거였지.
1: 어머니도 상당하셨던 게, 불교 신자신데 교회를 가서 성가대를 하려고 가셨던
0: 개종을 하셨어.
1: 분이셨으니까
0: 아, 그래요?
1: 그 정도면은 뭐
0: 악기 한번 잡아보세요.
1: 아네
0: 아, 이게 악기가
1: 아이고
0: 이게 어쿠스틱 베이스라고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1: 맞아요 제가 손가락이 닿아서 여러 개를 온질을 하려고 숏 스케일로 사용하고
0: 아, 이런 게
1: 있어요
0: 있군요.
1: 네
0: 오, 브랜드가 G로 시작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오, 이게 특정 제품을 우리가 아직 광고 안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아, 그래서 기타 메고 오셨는데 기타를 메고 왔는 줄 알았는데.
1: 네.
0: 아, 지금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어쿠스틱 베이스. 이런 묘한 소리가 나네요. 지금 라인으로 연결한 거죠? 라인 아웃 한 거죠? 와, 뭐, 악기 한번 들었으니까 노래를
1: 네.
0: 먼저 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첫 곡으로 무엇을 해볼까요?
1: 첫 곡은 더 심플띵이라는 곡이고요.
0: 네.
1: 요거는 저희 집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써봤어요.
0: 고양이 좋아해요?
1: 너무 좋아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우리 엔지니어가 지금 고양이 때문에 비염으로 고생 너무 하거든.
1: 저 역시
0: 그래서
1: 저의 주 알러지 원이신 고양인데요.
0: 원인을
1: 그럼에도
0: 주신
1: 불구하고.
0: 고양이님께
1: 예.
0: 관련한 노래를 만드셨군요.
1: 네.
0: 고양이님 듣고 계실까요?
1: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켜놓고 오시지.
1: 가지고 와가지고 또.
0: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와 함께 소리 잠깐 내보고요.
1: 네.
0: 반주 음원이 있죠?
1: 네, 있습니다.
0: 반주 음원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잘 들려요?
1: 네.
0: 작으면 그 헤드폰 볼륨 좀 올리시면
1: 네,
0: 됩니다.
1: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빛나리 반주 테이프에 우리 도빛나리 씨가 직접 연주도 하면서 또 멋진 노래, 아, 목소리가 멋지더라고요. 더 심플 띵.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와.

0: 이야, 비스 치는 게 어려운데. 더빈나리 더 심플띵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오일사님께서 역시 경영학도 출신, 음악도 전략적으로 시작했네 하셨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 빛나리님, 폭송 고정으로 아름다운 노래도 들려주고, 포크송 홍보도 좀 해주세요. 우리 춘호 형님, 음악은 세계 제일인데 사람이 너무 착해서 홍보가 좀 별로예요. 뭐 생각해 보시고요. 블라이드 캣님께서 도빈나리님의 고양이 대신 제가 들었습니다. 야옹.
1: 사실 이 음원의 맨 마지막이랑 중간중간에 저희 집 고양이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마지막에 다 같이 뿅 하고 끝내는 게요 노래의 묘미거든요.
0: 우리 싱어촌장 음악에도 고양이라는 곡이 있는데 음악이 딱 전환되는 식의 야옹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덕규 형이 그걸 그렇게 잘해. 요즘 고양이가 날로 좀 익어가. 그러는데 막 하다가 기타솔로 나오기 전에 야옹 하는데 잘하거든요. 아무것도 해주셔도 좋겠다.
1: 할 때마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참았습니다.
0: 그럼 4부에서 우리가 함춘의 폭송을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1: 알겠습니다.
0: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자, 함신의 폭성 함께 계시고요. 도빈나리 씨 오늘의 포크너로 모셨습니다. 5142님께서 구하기 힘든 작은 사이즈의 어쿠스틱 베이스 너무 잘 어울려야 하셨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오, 미안한데
1: 네.
0: 가격이 좀 나가죠?
1: 이게 아마
0: 아,
1: 새
0: 네,
1: 걸로,
0: 알겠습니다.
1: 네.
0: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베이스 들고 오셨습니다.
1: 네.
0: 3983님께서 와, 새침하고 도도한 고양이님의 사뿐한 발걸음과 그루밍, 하품 그리고 졸음까지 그냥 그려지네요 하셨고요. 그 양이에 대한 찐사랑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고장난 고양이 리액션도 있었으면 하네요. 고장난 고양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1: 고양이들이 자주 고장이 나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걔네들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긴 한것 같아요.
0: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1: 그것도
0: 비염 때문에
1: 맞습니다.
0: 고생하는데 또 이렇게 끼고 계신 사람도 참 희한합니다.
1: 네.
0: 맞아. 그 앱과톡사님께서 정말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여운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듯합니다. 하셨고요. 유기님께서는 양이의 조심스러운 걸음, 발자국, 그리고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가 보이는 듯한 노래네요. 도빛나리님, 살금살금 예쁘시네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6832님께서 와우, 가을가을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목소리 아주 죽입니다. 목소리, 이 발창법이,
1: 네.
0: 어우, 되게 무척, 그래요. 그,
1: 고장 나셨다.
0: 홍콩의 음악, 그잘 어울리는 홍콩의 그, 아이, 그 뭐지? 그,
1: 홍콩의 음악?
0: 홍콩 영화의 그 주제가 OST에 나오는,
1: 천밀밀이야?
0: 거기 나오는 그런 분들의 그런 아주 독특한 목소리. 알아요? 그,
1: 그럼요. 저 영화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보고
0: 아,
1: 있어요.
0: 그래서 노래를 계속 듣고 싶은 거야. 이 느낌에. 목소리 죽인다 하셨고요. 520집사님께서도 고양이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야옹이 야옹. 아, 우리 520집사님, 야옹이 키우고 계시죠?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를 느지막하게 시작하셨다 하셨잖아요.
1: 네.
0: 베이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1: 그쵸. 아예 음악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된 악기인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완전 백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냥 새로 저의 문법을 쓰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0: 베이스 연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노래를 하기 위한 반주의 악기로 베이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1: 저는 사실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 먼저였고, 그 노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쓰고 있는 가사를 어떻게 전달을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0: 네.
1: 생겨났던 것 같아요.
0: 베이스 연주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같이 연주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때요?
1: 처음에는 사실 일렉으로도 했어서 그때는 더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 어렵잖아요. 리듬 악기랑 같이 노래를 한다는 게.
0: 베이스의 음과 노래
1: 예.
0: 멜로디가
1: 아예
0: 달리 가야
1: 다르게.
0: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그냥 베이스를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를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0: 두 개를
1: 그냥
0: 합쳤어요.
1: 동시에 이렇게 한다라는 기본으로.
0: 제가 어릴 때 베이스 연주자가 없어서 제가 베이스를 치면서 이 밴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나는, 괜찮은데? 잘하는데? 하다가 시카고라는 그룹의 음악을 딱 하게 되면서 노래 따로 연주 따로 하는
1: 그쵸.
0: 거예요. 이거 막 올라가는데 노래 내려가야 돼.
1: 그쵸.
0: 바로 악기 내려놨거든요. 아직 그런 상황은 못 만나셨죠?
1: 그거는 연습을 하면은 또 그냥
0: 될것
1: 저는
0: 같아요?
1: 백지라서 되더라고요.
0: 아, 제가
1: 네.
0: 베이스를 관둬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베이스를 내려놨죠. 아, 그런데 다시 들국화를 하게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도 우리 전인권 선배가 야, 너 베이스 구할 동안 아니 베이스 구할 동안 너가 베이스를 좀 쳐줘라
1: 아이고.
0: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로 앨범도 녹음을 했죠.
1: 이야.
0: 그리고선 밴드를 하는데 베이스를 안 구하는 거예요. 난 기타 쳐야 되는데.
1: 마음에 드셨나 보다.
0: 글쎄, 말을 잘 들었나? 너무 착했나 내가. 자, 곡 하나 더 들어보죠.
1: 네.
0: 맥놀리아라는 곡이에요.
1: 네.
0: 이것도 곡 설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요거는 목련이라는 이름의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저희가 봄 되면 생각하는 벚꽃을 많이
0: 네.
1: 생각하잖아요. 그때 벚꽃 구경을 하러 갔는데 옆에 나무 밑에 이렇게 목련잎이 다 후드로 떠져서 너무 안타깝게 밟혀 있는 그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0: 벚꽃에 가린 목련잎이구나.
1: 네. 근데 사실 봄을 알리는 꽃은 목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떤 나의 시작과 처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너무 찰나여서 더 귀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0: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그런 노래가 있죠. 싱어송라이터. 새벽 공기를 왜 써야 되는지 어릴 땐 잘 몰랐거든요. 깨면 낮 12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 반주가
1: 요것도 있습니다.
0: 반주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혼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빛나리 맥놀리아.

0: 고마워요.
1: 네?
0: 이 아침에 이렇게 이런 감성의 노래를 연주하기 참 어렵잖아요.
1: 오늘 목을 좀 많이 풀고 왔습니다.
0: 아침에?
1: 네.
0: 너무 좋네요. 아, 맥놀리아의 어떤 희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오, 자, 이 음악이 구성이 재밌습니다.
1: 네.
0: 프로듀싱을 직접 하셔요?
1: 전체 앨범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 음악 프로듀서는 또 같이 일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막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0: 때가 2020
1: 22년 정도입니다.
0: 그러니까 거의 광고 회사를 그 제약회사 10년 가까이 다니고
1: 맞습니다.
0: 22년부터
1: 네.
0: 공연 같은 거 아까 보니까 서점에서의 공연 말씀하셨던데
1: 네.
0: 공연 얘기 한번 할까요? 공연은 많이 하시나요?
1: 지금은 사실 앨범 준비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맨 처음에 뭔가 활동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를 세워줄 무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한 연습생 생활을 혼자서 1년 정도 하고,
0: 혼자서.
1: 네, 이렇게 버스킹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0: 그런 거 잘하시겠다.
1: 서류 작업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0: 저기, 책상 하나 놓죠.
1: 네, 그래서 운 좋게 서울문화재단 쪽에서도 한 4년 연속 거기서 활동을 또 하고
0: 아,
1: 이러면서
0: 특별함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1: 버스킹을.
0: 어떤 위치감이나 존재감이, 그래. 구세기를 마치겠는데? 라는 구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다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때는 조금 제가 노래를 칠 줄을 모르는 상태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외국에 있는 노래들, 저희가 알고 있는 팝송보다는
0: 네.
1: 일본이나 프랑스, 브라질 이쪽에 되게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0: 선율 자신 있구나.
1: 에, 그런 애들을 한국말로 바꿔서 개사를 해가지고 부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했었어요.
0: 인재네, 인재. 야, 예자빠빠님께서 오늘 가을에 파란 하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심장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연주, 정말 편안하네요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그 서점에서 공연하실 때는
1: 네.
0: 어떤 형식으로 공연을 했어요? 밴드가 있었나요?
1: 서점에서는 제가 베이스만 가지고 노래를 하는 형식으로
0: 오늘
1: 했고요.
0: 방송처럼 MR이 좀.
1: MR 없이 했습니다. 방송이라서 MR을 갖고 왔어요. 혹시라도 좀 들으실 때더 편안하시라고 갖고 온 거고, 사실 주로 공연할 때는 MR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베이스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상이 잘안 되시죠?
0: 상상은 되지만
1: 네.
0: 참 용감하다.
1: 그
0: 자신감이
1: 얘기 진짜
0: 있다.
1: 많이 들었어요. 용감하다. 어떻게 그런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베이스는 들리지 않는 악기인데? 막 이러면서.
0: 베이스가 정말 매력 있는 악기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베이스를 처음 잡았을 때 저음의 느낌이 좋다 하셨잖아요.
1: 네.
0: 그 저음이 몸을 탁칠때그 진한 감동이 있죠.
1: 그니까요. 근데 제가 또 안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계속 뭔가 울림을 주는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0: 망치님께서 차디찬 가을이랑 잘 어울려요. 유유유유 노래가 따시게 만들어져요. 음악할 때 행복하세요.
1: 아, 그럴 때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0: 그
1: 같아요.
0: 행복한 걸 집에서는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1: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었는데,
0: 지금은.
1: 지금은 이제 우리가 뒤에 있다,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0: 자,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약회사 회사를 다닐 때는
1: 네.
0: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잖아요.
1: 아유,
0: 수입이라는
1: 네.
0: 게 있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보아하니 남달랐을 것 같긴 해요. 수입이
1: 조금,
0: 조금
1: 네.
0: 남달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때요?
1: 사실 제가 음악으로만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현재는 존재할 수 없어서 제가 아침에 일을 좀 하고 있어요. 홍콩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를 할줄 안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통역 알바를 아침 한 8시부터 1시까지를 쭉 해서 어느 정도
0: 공식 통역.
1: 제가, 네, 그쵸. 이렇게 번역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0: 통번역 이런
1: 네,
0: 거구나.
1: 해서 그걸로 일단 생활비를 마련을 해놓고 음악을 할 때만큼은 그런 것을 너무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0: 뮤직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세워가지고, 야, 가서.
1: 데려가세요.
0: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뭐 하시나? 컨텐츠진흥원에 딱, 인재 딱 해서, 베이스
1: 데려가십시오.
0: 치면서 마켓 시장 노리고, 음악을 또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니까, 그쵸.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EP를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계세요?
1: 지금 이제 오늘 믹싱을 다 정리하고 내일 마스터링을 맡기러 갑니다.
0: 본인이 다 하고.
1: 네.

0: 궁금하다. 베이스, 다음 곡도 혹시 반주가 있어요?
1: 다음 곡은 피아노 반주로만 하고
0: 그리고,
1: 같이 베이스를 치는.
0: 아, 베이스만으로 하는 건 없어요?
1: 베이스만으로도 들려드릴 순 있어요.
0: 그래요?
1: 요거 베이스만으로 할까요?
0: 그래요. 그럽시다.
1: 네, 좋아요. 네네네.
0: 네. 이야, JTBC도 나갔어요.
1: 맞습니다.
0: 72호 가수로 출연했는데.
1: 네.
0: 그때 만난 분들 있어요? 인연을 맺은
1: 그때
0: 분들.
1: 만난 분 중에 여기 나오신 얼마 전에 그 덕호 씨,
0: 아,
1: 허책.
0: 그래요? 어,
1: 네. 그
0: 그래요.
1: 선배님께서 그날 만나가지고 원래 저희 그 방송하면은 서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신을 통영에서 미리 봤어요. 이러면서 막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0: 그랬군요.
1: 네.
0: 음악도 한번 청해듣도록 하죠.
1: 네.
0: 야, 너무 좋습니다. 베이스만으로 들을 수 있는, 듣게 되는 너의 밤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0: 베이스에 리버브 좀 넣을까요? 아니면 넣지 말까요?
1: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웅웅거릴 것
0: 아,
1: 같아서.
0: 적당히
1: 네, 조율
0: 조금만.
1: 한 번만 하겠습니다.
0: 조율 한번
1: 네.
0: 하시고요. 아, 좋습니다. 조율 중요하죠. 혹시 치시면서, 아마 지금 여기가 너무 건조해서
1: 네.
0: 이 핑거링이 될때 서걱서걱 소리가 좀 많이 날 거예요.
1: 그것도 여러분이 또 매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제가.
0: 라이브 할 때는 앰프를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1: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앰프를
1: 베이스
0: 사용하고.
1: 앰프를 사용할 때도 있고, DI로 그냥 바로
0: 어떤
1: 송출해달라고
0: 게 편해요?
1: 부탁드려요. 편하기야 사실 DI가 알아서 만져주시니까 좋은데, 앰프를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소리는 잘 없어서.
0: 그렇죠. 앰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1: 그쵸,
0: 매력이
1: 네.
0: 있죠.
1: 그 친구의 그 출력이 지금 많이 건조하긴 한가 봅니다. 튜닝이 잘
0: 맞습니다.
1: 안 맞.
0: 그렇습니다. 홍콩은 습하죠?
1: 네, 너무너무 습합니다. 수영장을 걸어 다니는
0: 그렇더라.
1: 기분이에요. 네.
0: 언제가 가장 날이 좋아요?
1: 3월이나 이제 곧 11월이면은 정말 그냥 얇은 긴팔 하나 입고 돌아다니시기 딱 좋은 날씨가 될
0: 11월에
1: 거예요.
0: 휴가 한번 내주세요. 한우 PD님.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한번 소리 내보시고 튜닝이 됐는지 체크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까?
1: 네.
0: 네. 자, 도빈나리의 베이스 연주와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너의 밤. 아, 여러분도 들으시고 감상평 잊지 마시고요.

0: 비교가 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시죠?
1: 네.
0: 1387님께서, 와우, 한폭송 영원하라 하셨고요. 앱과 톡사님께서 음악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빛나리 씨는 타고나셨네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음악을 이어나갈 만큼 좋아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셨고요. 나스막한 멜로디를 목소리로 꽉 채워주시네요. 514님께서는 방에 불 끄고 이어폰을 끼고 노래와 베이스 기타 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었는데 마치 밤바다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쓸쓸함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노래네요.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1: 실제로 이 노래가 밤바다, 제주도 밤바다에서 그 파도가 철썩철썩 바위를 때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너무너무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좋았습니다. 2분 30초 남았어요. 방송 재밌게 잘하셨죠?
1: 네.
0: 공연도 많이 하실 거죠?
1: 네.
0: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찾아가야 돼요?
1: 홍보하려면은 일단 저요? 저를 찾아오시려면은 그 인별그램에
0: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1: 오시거나
0: 뭘로?
1: 아니면
0: 도빛나리 찾으면
1: 네,
0: 돼요?
1: 도빛나리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0: 공연 소식 올려주실 거죠?
1: 그쵸. 그리고
0: EP도 곧 나올 거고.
1: EP도 나올 거고요.
0: 자,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1: 네.
0: 마지막 곡으로 라무흘 레 바게트 파리 스텔라장 거 커버를 하셨어요?
1: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프랑스 노래들 번안하고 막 이런 거 많이
0: 말을
1: 했어가지고.
0: 많이 하면은 노래를 못 듣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1: 바로 하겠습니다.
0: 아, 그럴까요? 자, 음악 준비하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시간이 빨리 가네요. MR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도빛나리 라무흐 레 바게트 파리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이제 대부분의 구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이고요.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영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수산시장 부근부터 동호대교 사이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밀립니다. 반대에 일산공항 쪽으로는 강변 북로는 이제 대부분의 구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데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입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의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200가구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비율이 45.8%로 집계됐습니다.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 가장인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황희 의원은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제정책에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여행 전문 매체에서 서울과 종로 3가가 세계 최고의 대도시와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25개 자치구가 마음을 모아 협조해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좋아지고 있지만 서울 시민이 하루하루 누리는 삶의 질도 세계 1등이냐는 점에서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구청장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등록 영업 단속에 나섭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등록 펫시팅은 돌봄 환경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동물 사고나 위생 문제, 층간소음,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7일 용산구 청사 대강당에서 제4회 2026 모두를 위한 서울 진로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헌석 서울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초중학교 교사, 청년 창업가, 구글 코리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패를 자산으로 도전을 진로로 토크쇼를 합니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교원과 학부모, 진로교육 관계자 등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9도, 습도는 2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어느덧 10월의 중순입니다. 코스모스도 활짝 피고 바람도 선선해졌는데 그 대신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TBS가 자리 잡은 마포에서는 이번 주에 새우젓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짭짤한 축제에 저도 가보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단풍도 있고 꽃도 있고 축제도 있고 다 돌아보고 싶지만 문제는 주머니 사정이죠. 수입 들어오는 건 늘 기대 이한데 왜 카드 내역 고지서에는 늘 걱정 이상의 액수가 찍히는 걸까?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그래도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주변에 가득 가득 있습니다. 가을을 즐기러 나가보시죠.

0: 10월 14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르즈 변상욱 씨입니다. 정오의 티오르즈 문을 여는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점심엔 이 뉴스. 예. 수요일에는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넘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너넘버. 오늘 뮤지컬은 대체 뭘까요? 스릴러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하는데 스릴러가 또 있나요? 예, 스릴러 뮤지컬. 엄청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따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자, 그리고 3부는 서울 25 직표부가 있는 날입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께서 자기의 직을 걸고 소신껏 인터뷰를 하는 주민 소통 코너입니다. 서울 25 직표부 오늘은 TBS가 자리 잡은 곳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을 초대했습니다. 마포구민들 귀 쫑긋하시죠?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에 이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점심엔 이 뉴스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점심 뉴스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 네, 첫 번째 주제는 한낮의 흉기난동입니다.
0: 흉기난동. 아, 그 인천의 대형 복합 상가에서 벌어졌다는 끔찍한 사건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피해자들이 한두 명 다친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1: 네. 그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 최모 씨가 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이 테이프로 단단히 묶은 채 이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이 상인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무려 8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급히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 모두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0: 전혀 모르는 사람들?
1: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해자의 가방을 수색해보니 그 안에 다량의 흉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약물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경찰은 이 약물들의 성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0: 네, 무슨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보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흉기를 손에다 테이프로 꽁꽁 동여 맸다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명을 공격을 하려고.

0: 이최 씨, 이 범행 당일 오전에도 알코올 중독과 심리 문제 상담을 받았고요. 보호 관찰관과 면담도 진행을 했고, 함께 점심 식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1: 네.
0: 밝혔습니다.
1: 한낮에 벌어진 흉기난당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큰일이죠. 대통령도 경찰청을 아예 방문해서 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았어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인천경찰청을 방문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사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이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았고요. 이 자리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박찬대 인천시장 등도 동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1: 예.
0: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한 사람들이 일단은 시민들이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시민분들의 좀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 피해가 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질 수도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여기를 좀 잘 알거든요.
1: 예.
0: 여기가 아래층에는 대형마트, 그 위층에는 영화관이 있어서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1: 예.
0: 이 흉기 난동범의 범행에 좀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또 모두가 혼비백산하던 사이에 시민들이 난동범을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요. 특히 23살 신중현 씨는 이 건물에 영화를 보러 온 참이었는데 흉기를 손에 쥔 범인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이 주변에 등받이 없는 의자를 손에 들었고요.
1: 예.
0: 난동범의 뒤통수가 보이자 그 의자를 던졌습니다. 이에 난동범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쓰러졌고 신중현 씨는 아래층 사람들에게 잡으라라고 외쳤고 이 아래층의 시민들이 난동범을 의자로 눌러서 제압을 했습니다.
1: 네.
0: 이 30대 나연준 씨가 바로 이 아래층에 있었는데요. 2층 식당가를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관계자가 의자를 들고 범인을 막아서자 함께 뛰어들어가서 이 난동범에 맞섰습니다. 이 나연준 씨와 주변 시민들이 범인의 공격을 견제하면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던 범인의 몸을 의자로 누르고 또 팔을 붙잡아서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1: 예.
0: 정말 아찔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좀 서로를 또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우리 또 시민들의 영웅적인 용기가 또 더 큰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1: 네. 통상 이런 것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구하는 어떤 이제 대처법 같은 데서 배웁니다만은 의자가 가장 유효합니다.
0: 네네.
1: 마침 이건 뒤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던 모양입니다만은 등받이를 잡고 의자의 다리를 범인 쪽 을 향해서 한 다음에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0: 네.
1: 왜냐하면 또 남을 도우려다가 또 다치는 분도 생기니까
0: 그렇죠.
1: 예,
0: 근데 또 워낙 위급한
1: 방법입니다.
0: 상황이 이것도 긴급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범인을 또 제지하던 중에 또 다치신 분들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1: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주제는 부정한 안경입니다.
1: 아. 대학 입시 논술 시험장에서 또 스마트 안경이 문제가 네.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그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이른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시도하던 수험생이 이 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동안 뭐 토익,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좀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주요 대입 관련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 며칠 전에는 서울시립대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연세대 수험생은 그 시험 전에 보안 검사를 했을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고 나서 미리 숨겨둔 AI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해서 착용하는 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적발됐고 본인도 이 부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1: 아, 자, 뭐 한 번도 이게 착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0: 네.
1: 아마 뭐 안경이 조금은 두툼하고 렌즈가 달리고 뭐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든 조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0: 아 안경테 두껍고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1: 아, 그러네.
0: 네.
1: 아, 참나.
0: 요즘에는 완전 달라져서 이게 실제 안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미 골칫거리로 떠오른 수법입니다.
1: 예.

0: 스마트 안경에는 이 초소형 카메라, 뭐 고성능 카메라죠. 그리고 초소형 마이크, 그리고 AI 음성 수신, 뭐 디스플레이 기능 등등이 내장돼 있는데, 이 수험생이 안경을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게 카메라로 촬영이 되고, 그럼 AI가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답변이나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도출해서 안경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전송을
1: 아,
0: 합니다.
1: 안경에 디스플레이로 쫙 깔리는군요.
0: 네, 본인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커닝 방지하겠다면서 요즘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도 뭐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1: 그렇죠.
0: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안경테 자체도 좀 일반 안경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독관으로서는 이걸 맨눈으로 적발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1: 웬만한 눈썰미가 아니라면 저 사람 들어갈 땐저 안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경이 왜 바뀌었네. 이렇게 알수 있는 감독관이 얼마나 될까요?
0: 네.
1: 그렇다고 안경을 전부 다 벗으세요 할 수도 없고.
0: 그러니까요. 또 게다가 준비해 간 일반 안경이 또 스마트 안경과 좀 비슷한 또 형태라면 이거 참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취재할 때 그런 안경들을 쓰고 다녔는데 너무 눈에 띄죠. 두툼하니까 진짜.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달린 이제 단추로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수를 썼습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나중에는 스마트한 안경이나 스마트한 단추가 나오면 또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뭐 초소형화돼 가고 또 워낙 또 기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앞으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정교해지는 거를 사회가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교육당국
0: 맞습니다.
1: 긴장해야겠네요.
0: 네. 게다가 지금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좀 아날로그식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뭐 고도로 진화한 이 첨단 AI 부정행위를 좀 원천 차단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이 교육부와 평가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이미 뭐 스마트 안경, 뭐 스마트 워치 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출시된 AI 안경이 예전에는 그나마 좀 카메라도 좀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태도 두꺼웠는데 태도 얇고 카메라도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좀 초소형 AI 기기들의 진화 속도를 좀 감독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AI 안경 탐지를 할수 있는 기기 개발에 나섰는데 이게 당장 이번 수능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독관 분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세상이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하면은 발전이 좋은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자꾸 쓰이니까.
0: 네.
1: 더군다나 수학 문제 같은 거는 한번 촬영해갖고 AI한테 탁 넘겨주면 정답으로 사지선다 형 중에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건 아주 쉬운 작업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야,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0: 네, 마지막 주제는 북극은 우리 것입니다.
1: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갔다 마침내 드디어 오갔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0: 네, 이 대한민국 해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쾌거가 전해졌습니다. 이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선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우리 선박 사상 최초로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유럽을 왔다 갔다 왕복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항으로 귀항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 부산항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 또 해양수산부 등이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서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베링해협을 지나서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의 주요 항만들을 거쳤고 약 50여일간의 항해 끝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보는 지도는 이게 착시가 큽니다. 동그란 지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종이에다가 넓적하게 펴놨기
0: 네,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자, 동그란 지구를 상상해 보시면서 북극 항로가 기존의 항로보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0: 시간도 단축되고 값도 많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선박은 대체로 이제 수에즈 운하, 그 이집트 옆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는데 이게 경로가 보통 한달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 중동 상황 때문에
1: 그렇죠.
0: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운항 거리가 29% 줄고 시간은 열흘이나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뭐 북극이 워낙 얼음이 꽝꽝 얼어 있었던 곳이고 또 우리가 또 쇄빙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좀 줄었고 또 기술력도 확보되면서 우리가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등 글로벌 강대국들이 이 글로벌 물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면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겠죠.

0: 뭔가.
1: 맞습니다. 뭐 성공적인 환영식은 치렀습니다만 과제가 있습니다. 뭐 일단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영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 뭐 허가 유지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제재의 좀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만한 공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 북극의 또 극단적인 기후 그리고 거대한 유빙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쇄빙 기술 확보 이 부분이 이번 시험 운행에서 좀 개선점이 확인됐다고 해서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거기서 뭐가 들어왔네요. 502 집사님. 앞으로는 시험 감독관도 AI 로봇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AI가 AI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안경.
2: 그렇죠. 그게 안경 핫하죠, 지금.
0: 네. 아, 예. 그러니까 AI가 쫙 감독관실에 있다가 AI 사용이 뭔가 감지되는 건 이제 감흥을 갖다 바로 해서 자리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또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2: 공연계도 사실은 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한 작품이 전면에다가 우리는 AI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예. 오히려 관객들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 같은데 꼭 AI로 했었어야 됐나요? 이제 이런 또 거리감을 느끼다 보니까.
0: 근데 공연 장면은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뭐 동영상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했는데 그쵸. AI 안경으로 탁 여러 각도에서 찍어갖고 와서 편집해버리면.
2: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안 되지만 어떻게 막 뭐 고난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몰래
0: 살짝 하시잖아요.
2: 네, 밀캠하고 밀녹하시는 게 항상 이게 또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AI 안경 같은 거가 보급화되면은 앞으로 이 저희 입장할 때 표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안경까지 안경 이제 검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뮤지컬은 뭐 추리극 뭐 좀 어두컴컴하면서도
2: 그렇죠.
0: 잔혹 뭐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작품인데?
2: 아, 이 피맛과 쇠맛이 나는 작품입니다.
0: 야, 피맛과 쇠맛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인천 쪽에서 벌어진 네. 네. 흉기난동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2: 네,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오늘
0: 스위니
2: 가졌습니다.
0: 토드.
2: 네.
0: 제목은 들어본 제목입니다.
2: 네, 사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은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던 게 1979년이니까 굉장히 연식이 있는 작품이죠.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품인데 손드하임이 잘 아시겠지만 불협화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0: 뭔가 그냥 긴장감을 팍팍 네. 고조시키는.
2: 객석에 앉은 분들이 딱 보면 처음에 뮤지컬 시작할 때 보면은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 시작하면서 오버처를 쑥 프롤로그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음악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작품인지를 싹 보여주잖아요. 한번 기로.
0: 서곡이 이제 쫙 한번 스토리를 훑어주는 거죠.
2: 네. 근데 그때부터 일기로 끼익 하면서 시작을 하는 작품입니다.
0: 깨지고 부서지고 막 긁히고 하는 모양이군요.
2: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잔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발사. 벤자민 바커가 터핀 판사, 부패한 판사로부터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추방된 뒤에 예.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 딸도 아내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잔혹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스위니 토드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좀 톤 자체가 레드, 그러니까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쫙 강하게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미감 자체가. 예. 그래서 아마 조니 데비 주연한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0: 가위손 같은 거 뭐 이런 거요?
2: 네. 스위니 토드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예. 조니 뎁과 이제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작품이 궁금하시면 영화 나쁘지 않고 그냥 영화 한번 보시면 이 작품 보러 갈지 말지 연말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부패 판사한테 가족을 빼앗긴 벤자민 바커라는 사람이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와서 스위니 토드로 이제 돌아오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스위니 토드 주인공이 이제 벤자민 바커 이름을 스위니 토드로 바꿔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러빗 부인이라는 사람과 이제 일종의 연대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범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벤자민 바커는 이제 스위니 토드 원래 이발사였기 때문에 이발소를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근데 이 손님이 딱히 연고도 없고 같이 온 동행도 없으면은 그냥 쓱 그어요. 목을 긋습니다. 그러면 탁 하면은 그 시체를
0: 죽여.
2: 1층에 있는 파이 가게로 보내 러빗 부인에. 러빗 부인이 그 시체를 이용해서 고기 파이를 만듭니다.
0: 고기 파이를 구워.
2: 네, 그 파이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빗 부인은 돈을 벌고 스위니 토드는 그냥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불만과 욕망들을 살인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 과정. 멋진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작품에서 표현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벌어지면서 이 작품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0: 어디 중국 무협영화에 잠깐 나왔던 무슨 객잔 뭐 이런 영화에 나왔던 그런 스토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네.
0: 또 부인 그 러빗 분이라는 사람은 파이 가게를 하면서 네. 공범이군요. 도와주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복수를 하겠다. 가족을 빼앗긴 사람이 복수하면은 종의 어떤 구현 네. 이런 게 생각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럼 이건 악인인데?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위니 토드라는 인물은 이전에부터 권력과 어떤 계급 구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서 네. 억울하게 죄도 없이 15년이나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 그리고 아내는 죽은 걸로 알려져 있고 딸은 터핀 판사에게 빼앗겨가지고 심지어 그 터핀 판사는 본인이 입양한 이 딸, 그러니까 네. 원래는 벤자민 바커의 딸이죠. 네. 이 딸에게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0: 감금해 놓고 있는 거네요.
2: 그래서 이 딸과 결혼하려고 해요.
0: 오호.
2: 결혼을 해가지고 이 딸 그것까지 생각하게 이제 트윈이 좀 미쳐버리는 거죠. 터핀 판사를 죽이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런던의 유명한 이발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터핀 판사가 여기로 머리를 이발을 하러 오길 면도하러 오기를
0: 드디어.
2: 오게 되면 그때 내가
0: 슥
2: 하겠다. 아. 그 목표 하나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복수의 타깃이라는 게 그냥 일반 무고한 사람들의 목도 그냥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애초부터 약간 반쯤 텅 비어버린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위니 토드라는 인물은 범죄 피해자인과 동시에 누가 봐도 명백한 연쇄 살인마인 거죠. 그 사이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 보여준 관객들한테 던지는 말들이 상당히 꽤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0: 전쟁을 해도 민간인 피해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쟁에도 룰이 이제 적용되는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이게 룰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자, 그 판단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논 한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사회적인 어떤 아, 모순과 아주 나쁜 사람에 의해서 가족을 빼앗긴 사람이 복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봐줄만한데 그 복수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그럼 정의의 사도인가 아닌가. 야, 참 어렵네요.
2: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그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비유를 드렸는데 이게 만약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혁명을 했을 겁니다.
1: 아.
2: 영국 런던이면은 개인적인 복수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잭 더 리퍼도 그렇고 런던, 그러니까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보통 사회적 부조리를 한 개인의 비극으로 귀결시키면서 그것이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로 이제 그 폐입소되는 방식으로 가는데 스위니 토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스위니 토드는 누구도 옹호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인인 건 분명하지만 그를 이렇게까지 악인으로 몰고 가게 된 사회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하. 거죠. 그 말 수사도 엉망이었고 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서 그렇군요. 죄 없는 사람 그대로 하는 그 모순적인 부조리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 코미디 속성을 잘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근데 이 스위니 토드를 어느 정치인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는 겁니까?
2: 아 최근에 사실 이제 한 사람만 꼽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이 다섯 명으로 딱 간추려 주셨습니다.
1: 뭐 이렇게
2: 네, 그렇죠. 아. 장도연 대표도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그래서 김태규 의원의 한동훈 의원까지 딱 다섯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최근 특징이 거의 무차별 난사식의 말폭탄을 던지고 있죠. 아, 네,
1: 맞고 던져.
2: 네. 네, 이게 그분들은 뭔가 선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2: 그분들은 뭔가 자신들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부조리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1: 예.
2: 근데 스위니 토드의 결말은 그 칼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돌아온다. 없다는 겁니다.
1: 아.
2: 이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의 칼도 본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알아봅니다.
1: 아, 곽우신 기자님 아, 뮤지컬 얘기 잘 듣겠습니다. OTT에 있는 영화로 먼저 봐야겠어요.
2: 네, 보셨죠. 예, 네.
1: 모든 한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그
2: 네.
1: 하나만.
2: 에피파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에피파니.
2: 네, 스위니 토드가 터핀 판사를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뒤에 부르는 요 곡인데 곡 자체가 멋진 노래이기도 하고요.
1: 예.
2: 결국 정당한 분노가 무차별적 증오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캐치했습니다.
1: 야, 정당한 분노가 이제 무차별 증오로 바뀌는 그 순간. 그 노래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가보신 자.
2: 감사합니다.
3: Mr. Todd, please. Mr. Todd. Out!
4: Always shouting and running about. What's happened?

0: you, sir, are about to shout. Come and visit your good friend, Sweetie. You, sir!
1: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직접 구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마포 구청장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동균 구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유동균 마포 구청장입니다. 예.
1: 뭐 정치적 이력을 대충 뭐 짐작을 하면 마포 구 의원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0: 두 번 하셨나요, 그때?
1: 네. 1995년도에.
0: 와, 처음 시작할 때네, 지방자치요.
1: 예. 그러니까 민선으로 갈 때.
0: 아, 마포 구의원 하시고, 거기서 다시 마포를 대표해서 시의원 하시고, 이제 구청장 하시고, 재선입니다. 중간에 한 번 텀이, 그렇죠. 빈 텀이 있습니다만.
1: 징검다리라고 그러죠.
0: 아, 징검다리. 좋습니다. 예. 다시 이제 절치부심 해가지고 돌아온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꾸준히 지역에서 이제 의정활동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했잖아요.
0: 예.
1: 접했는데 아마 그동안의 제 활동들을 주민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구청장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적으셨지 않나.
0: 예.
1: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다시 저에게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더 큰 압박을 느끼면서 더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이건 이제 구청장님의 겸양의 말씀이고 기자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1: 예.
0: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의 악재가 이것저것 참 많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먼저 여러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표가 분산된 것도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을 건데 아무튼 시기가 그랬습니다. 어려웠던 것에 기자로서는 기억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이 많아서 이렇게 낙선했지 않았느냐고 말씀들을 해주신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는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계속 새롭게 했지요.
0: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완전히 마포구의 토박이십니다.
1: 네.
0: 근데 임기 이제 재선되셔갖고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촌에 그 저 나무 심으러 가셨다 그래갖고 아니 임기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인수위원회 꾸려 가시는 중에 나무 심으러 가셨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대왕 참나무를 그 신촌 울타리 교통 섬에다 심으러 가신 거죠?
1: 그게 이제 조금 와전은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문제제기는 했었고 그래서 심도록은 제가 했는데 직접 심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뭐냐면 그늘목. 제왕 참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뻗치게 하면 그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했었고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0: 그 대목에서 되게 뭐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천막이라도 하나 그냥 갖다 놔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자연적인 나무 그늘을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걸 보면서 야, 뭔가 생각이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 그래서 그 명칭이 다시 500만 그루.
0: 다시 500만.
1: 네, 다시 500만 그루인데 올해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0: 심하죠.
1: 아, 그리고 그 ESG, 탄소 중립.
0: 예.
1: 여기에 나무가 좋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들을 못 했어요.
0: 예.
1: 그래서 민선 7기 때 제가 2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작을 해가지고 225만 그루를 심은 거예요.
0: 225만 그루.
1: 예, 그 당시에.
0: 예.
1: 그러다 좀 중단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제가 다시 500만 그루 해가지고 나무 심기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늘목.
0: 예.
1: 그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 마포에서 그렇게 하자.
0: 예.
1: 이런 제안이 거꾸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 심기가 구민들 정서라든지 또 열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 자살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내 자살률이 낮은 구. 우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녹지 면적이 넓더라.
0: 예.
1: 그래서 녹지가 그만큼 사람들을 그 마음의 안정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무 심기를 시작을 했고 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심어진 곳이 그 주위보다 온도가 3도 이상
0: 떨어지죠.
1: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0: 이사와 아무튼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만 그루가 목표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섬 현상 막 그런 여름날에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들 걸어 다니거나 하니까 그 신호등 그늘에 이렇게 살짝 숨어 가지고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좀 덜 햇볕을 쬐려고 상당히 구차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나무 그늘막이 탁 자연 그늘막으로 있으면 좋죠.
1: 그렇죠. 이게 나무가 우리가 이제 저 기자님, 변성욱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서 있는 잠시 예, 예. 동안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한 바람 한번 예. 이렇게 쐬고 가면 여운이 남잖아요. 그 시원한 바람 여운. 네.
0: 그런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내는 짜증이 확 줄어듭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0: 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아주 오랫동안 마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하시면서 계속 주민분들을 만나서 메모한 수첩이 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수첩 한번 구경을 좀.
1: 제가 그 수첩을 다는 못 가져고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예.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이게 2026년 세 번째 수첩.
0: 아, 올해 벌써 세 번째 수첩.
1: 네, 올해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아, 이렇게. 예. 기록을 다 이렇게.
0: 아.
1: 네, 방송 나가면 안 되고요. 어, 예, 네, 기록을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 예. 예를 들면 여기 사소한 것도 다 적는데 예를 들면 밤 늦게 카톡을 확인할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예.
1: 10시 넘어서.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답장을 10시 넘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럼 이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그 다음날 낮에 그분에게 답장을 해주는 거죠.
0: 예.
1: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민원이.
0: 예,
1: 그러면
0: 예.
1: 그런 것들을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예,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0: 쓰시고,
1: 예.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죠.
0: 그러면 이제 하다 적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업 구상도 떠오르면 또 적고.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 잘 보관하시면
1: 네.
0: 10년 뒤에 이제 마포에서 저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뭐 나올 사람들은 이거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족보. 여기 웬만한 마포구의 현상 현황 사업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1: 아마 10년 후쯤이면 이 수첩에 있는 민원 다 해결됐을 해결. 겁니다.
0: 예. 그러기를 기대하면 그렇게.
1: 예.
0: 예. 그런데 몇 권이나 됩니까? 수첩이.
1: 여기에 저 선거 때 7권 썼고요. 오. 올해 3권 썼고요.
0: 예.
1: 그리고 그 선거 전에 또 한 4권 정도
0: 오.
1: 이렇게 있어서 한 15권 정도가 지금 제 업무실에 이게 비치가 예. 되어 있습니다.
0: 예.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한 10개 정도를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재밌겠네요. 아. 그런데 마포구에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마포구의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마용성 할 때 맨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주택 공급 문제 여기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지금도 제일 국가에서 핫 이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빨리 공급하고 주거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아마 신속 추진반을 갖다 결성을 하신 모양입니다.
1: 예, TF. 예.
0: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네. 해 주시죠.
1: 제가 선거 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민원이었거든요.
0: 예.
1: 주택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을 짓기가 까다로워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예. 이 도시정비법에 보면 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0: 예.
1: 토지 등 소유자가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1: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겠다.
0: 예.
1: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 두 명을 제가 채용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포에는 61군데의 재정비 구역이 있어요.
0: 아, 예.
1: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 61군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케어해드리는데 우리가 결정해줄 수는 없어요.
0: 예.
1: 근데 정비를 함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뭐 신속통합, 가로주택, 모아주택, 역세권, 신속통합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설명은 다 해드리는 거죠. 모아주택의 장점, 가로주택의 장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7시에 서울시청에서 있었는데
0: 예.
1: 구청장 협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500세대 이하.
0: 이하는. 예.
1: 그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하.
0: 예.
1: 그리고 20%에 변경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가 속해 있는 그 구역에 예. 쪼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1: 그래서 빨리 우리한테 그걸 이양을 해주면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큰 그림을 한 사람이 그리도록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찬성할 수가 없어요.
0: 예.
1: 왜 그러냐면 서울시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4년을 했는데
0: 예.
1: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면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거의 거의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의 안건을 상정해서 4개월, 5개월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4개월, 5개월 후에 결정돼 우리한테 오면 또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서 다시 올려서 다시 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기 빨리. 위해서 이런 권한을 예. 기초단 자체장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0: 알겠습니다.
1: 집을 빨리빨리 짓자. 예. 네, 그런 취지가 담겨
0: 지금 뭐 국가적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짓자.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수도권 예, 예. 서울 문제입니다.
1: 예, 예, 예.
0: 자. 잘 모르시겠지만 마포의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홍대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아마 관광객으로는 세 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명동 쪽이 있고 마포는 그럴 테니까. 그래서 마포구에 이런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다들 마포구로 좀 와서 구경 좀 하시고 구청장으로서 자랑도 한번 좀 해 주시죠.
1: 저는 관광 이퀄 마포 그러거든요.
0: 관광 이퀄 마포. 아,
1: 그럼요.
0: 아, 예.
1: 관광은 마포다.
0: 관광은 마포. 예. 예. 목포는 항구다 하고 뭔가 분위기만 드는 기분.
1: 예. 관광은 마포다.
0: 관광은 마포다. 좋습니다.
1: 네, 관광을 하려면 첫째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먹을거리 하면은 우리 용광동의 주물럭. 예. 공덕시장의 전.
0: 전집. 예. 예.
1: 신촌 노타리 일대에 있는 퓨전 음식.
0: 예.
1: 그 다음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 퓨전 음식들. 그 다음에 망원 시장과 어울러지는 망리단 길의 또 시장 음식.
0: 아, 제 단골 거리들이 다 나옵니다. 예.
1: 거기에다가 또 상암동에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
0: 예, 예.
1: 그 다음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벨트를 한강 끼고 벨트. 있는 예. 전체적으로 이 문화,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음식하면 주물럭이지 않습니까?
0: 주물럭.
1: 예. 주물럭이죠. 그냥 막 썰어서 예. 이제 주물러서 구워 먹는 그런 음식. 그래서 음식하면 마포. 마포 주물럭. 이거고요. 두 번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뻔한 볼거리가 아니고 이 마포에 오면 새로운 볼거리들이 많다는 거죠.
0: 어허.
1: 일단은 우리 홍대 앞에 걷고 예. 싶은 거리에 가면 버스킹이라든가 인디밴드가 예. 성행하고 좋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등록 였는데 아, 신고제. 신고해서 예. 허락하는 그 사람만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그냥 누구나 가서 버스킹이나 인디밴드를 할 수 있도록 예. 규정을 제가 바꿨어요. 그 대신 풍속을 해치는 것이나
0: 예.
1: 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머물러야 되거든요.
0: 네.
1: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0: 예, 예.
1: 그러려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우주 축제에 사또 행렬이 있어요.
0: 사또 행렬이
1: 네, 있습니다.
0: 사또 행렬. 예.
1: 거기에 착안을 해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우선 그 사또 행차. 그 사또 행차에 그 가마꾼도 있고
0: 예, 예,
1: 사또도
0: 예.
1: 있고 막 이렇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0: 예.
1: 그다음에 홍대 앞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도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등을
0: 예, 예.
1: 다 조사를 해서 마포 하면 관광하면 예. 마포
0: 예.
1: 와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 이런 것이 마포의 플랜입니다.
0: 관광하면 마포.
1: 그렇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일부터가 아마 새우젓 축제라고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1: 예, 모레죠.
0: 모레네.
1: 예, 예,
0: 아, 예, 벌써 다가왔네요.
1: 예.
0: 새우젓 축제 준비는 뭐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계속 예, 회의하면서 예. 안전도 따지시고 뭐 이렇게 챙기시는 것 얘기 들었습니다.
1: 올해부터 19회째입니다.
0: 19회째.
1: 예, 예. 예.
0: 자, 마포하면 마포나루에 새우젓도 있지만 주물럭 등심. 뭐 그다음에 서서갈비, 막걸리, 뭐 지금 바다님은 막 올리시네요. 지금 이번 주말은 주물럭과 막걸리가 좋겠습니다. 16일 축제 가보면 좋겠네요. 올리시고. 야.
1: 그 축제를 제대로 즐기시려면요. 금요일 10시쯤 오시면
0: 예.
1: 사또 분장을 한 구청장이
0: 예. 직접
1: 아, 구청장이 유동균인가 맞구나. 구청장이 사또 분장을 해가지고
0: 뭔가 품위가 있으실 것 같은데.
1: 예, 예. 딱 이렇게 그 행차를 하는데 제가 뭐를 탈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0: 아.
1: 하여튼 제가 이게 사또 행렬이 있어요. 거기서 또 예. 보시고 그다음에 입항 제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남지방에 나는 그 농수산물.
0: 모든 산물들은 다 네, 한강으로 해서 그렇죠? 네, 마포에 와야죠. 네,
1: 농수산물을
0: 예.
1: 그 배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서 항구로 와서 예. 마포 나루에 하역을 했단 말이죠.
0: 예.
1: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입항을 하는 그 입항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예. 새우젓을 통에 들은 새우젓을 그 배를 싣고 와가지고 예. 그걸 내리는 예. 내리는 그런 입항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새우젓이 진짜 맛이 있는 새우젓인가 하는 것을 예. 그 사또가

0: 이렇게 검수를 하는 거죠. 검수를 해가지고.
1: 검수를 합니까?
0: 네, 검수를 합니다.
1: 오전, 육전, 축전, 추전 놓고서 이제 쫙 검수도 하시고. 네. 야
0: 그렇게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이 예. 그걸 하역을 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새우젓 축제에도 새우젓의 품질만큼은
1: 예.
0: 구청장이 보장한다.
1: 보장한다.
0: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1: 알겠습니다.
0: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마포는 새우젓입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포구로 뭐 일대를 다니다 보면은 어디까지는 교통이 편리하다가 어디서부터는 잠깐 끊긴 느낌 이런 게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횡단선도 사실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그전에는 마포가 예. 이게 저쪽 기빈루를 중심으로 한 마포 그러니까 공동역 그 중심으로 예.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용산 일부와 서대문 일구를 빠져나와서 1973년도에 마포구가 생겼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전에 상암동 쪽은
1: 예.
0: 쓰레기산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교통이 필요가 없었어요. 쓰레기차만 와가지고 하역하고 가고.
1: 가고.
0: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든 이런 말들이 안 나왔는데 그렇던 시설들이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1: 예.
0: 이제 그 쓰레기를 매립을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자원회수시설 들어오면서
1: 네.
0: 민간인 그러니까 아파트 등 이 주거시설화돼 갔습니다.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이 불편하죠.
1: 예.
0: 그래서 그전에는 마포 상암동 쪽을 비켜서 갔어요.
1: 아하.
0: 교통이. 그런데
1: 예.
0: 이제는 주거단지가 됐으니까
1: 그렇죠.
0: 이제는 대장 홍대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역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강북 횡단선도
1: 예.
0: 역시 마찬가지로 상암동을 거쳐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1: 예.
0: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헤아리지 못하면 저는 구청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제 자신이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허허.
0: 그래서 이번에 대장 홍대선의 그 DMC역을 원래는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런데
1: 예, 예.
0: 그 DMC역을 간절하게 필요하거든요.
1: 예.
0: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분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정청래 국회의원하고 함께
1: 예.
0: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DMC역을 만들어 달라. 그 대신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1: 예.
0: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정말 일반 회계로 정말 아까운 돈이지만 일반 회계를 부담해서라도 대장 홍대선의 DMC역을 만들 용의가 있다. 라고 그 국토교통부에다가 제가
1: 예.
0: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저번 주 8일 날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감 가기 전에
1: 예.
0: 가기 전에 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우리 마포 의견을 다시 들어서
1: 예.
0: 다시 DMC역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1: 예.
0: 또 하나는 그전에 우리 그 원인자 부담을 하면 8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서 1000억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광역과 기초가 5대 5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서울시가 500억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500억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국토부에다가 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송국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금융기관들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여기에 뭐 중요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암역 필요합니다.
0: 상암역.
1: 예. 성산동 주민께서 2509님 가자역 출구 인근에 있는 공원에 주민 운동기구가 없어요. 공원 이용할 때 좀 풍성하게 주민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설치해 드릴게요. 당장.
1: 예. 예.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 주시면
0: 설치해 드릴게요.
1: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짤막하게 대답 꼭 드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0: 예.
1: 자, 마포 소각장 문제인데
0: 네.
1: 지금은 아마 5개 마포 서대문 용산 종로 중구 막 들어올 겁니다. 요거를 서대문 은평만 받아주고 마포 서대문 은평 3구로 축소하겠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0: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동균 구청장이 갑자기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이미 서울시에서 저한테 권고안으로 서북 3구, 서북 3구라 하면 마포, 서대문, 은평입니다.
1: 은평까지.
0: 서북 예. 3구가 협력을 해서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그 생활 폐기물
1: 예.
0: 이 세 가지를 한 개 구씩 나눠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왔어요.
1: 예, 예.
0: 그래서 2017년도에 박홍석 구청장 시절에

0: 3개 구가 협약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 쓰레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재활용품은 은평구에서 맞고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에서 맞는 것으로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은평구에서 그 재활용품을 그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기 위해서
1: 예.
0: 공사를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1: 아.
0: 그래서 2019년도에 저하고 예. 다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협약에 있는 사안이었군요.
0: 네, 주장하는 예. 것은 3기구만 예. 할 수 있게
1: 알겠습니다.
0: 하자라는 겁니다.
1: 아이고 이게 들을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일의 진척사항은 또 모시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시죠.
1: 오늘 유동균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대형화의 티오로지 변상욱 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TBS 캠페인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5: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통행량 자체는 많이 줄었는데요.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 5차로에서는 방음벽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여파로 수원 부근은 잠시 2km 정도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서울 다 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50% 할인 1+1 오늘만 특별시.

특가 이런 문구에 자꾸 눈이 가죠. 아니 분명 싸게 샀는데 이상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면 절약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사면 낭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할인은 50%도 70%도 마감 땡처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이건 무려 100% 절약이잖아요. 할인율보다 필요성을 먼저 따져보는 습관, 그 작은 지혜가 쌓여 우리 통장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이무진의 가을 타나 봐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의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저희가 또 여는 말에서 뭐 원 플러스 원, 반값 할인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걸 자꾸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혹시 쇼핑할 때 네, 아, 나는 이거는 진짜 지갑 꼭 열게 된다. 뭐 이런 목록이 있을까요?
1: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강아지 그 사료.
0: 아, 네. 아, 좋은 거.
1: 아니요, 좋은 거라기보다 이제 갑자기 유기농? 뭐 1대1 뭐 원플러스 원 세일 한다라고 하면 네. 아, 집에 사료가 있는데도 좀 미리 사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마트를 갔는데 간식 행사를 하면 뭐 미리 좀 사서 쟁여둬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젤리거든요, 젤리.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새로 나온 젤리만 보면 네, 네 사서 조카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강아지 네. 이름은 뭐예요?
1: 몽입니다, 몽이.
0: 몽이?
1: 네.
0: 몽이랑 조카한테만 유일하게 열리는 지갑이네요.
1: 뭐, 그렇다라고 봐야죠.
0: 네. 네. 우리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뭐, 특별하게 물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모든 걸 많이 다 파는 그 다이땡 있잖아요.
0: 다이땡. 네, 아. 거기 멈출 수 없죠.
2: 야, 진짜 이게 천 원, 이천 원에 젖어 들어가지고
0: 다 쓸어
2: 계산할 때 보면은 네.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가 수정펜을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만 얼마 정도 계산하고 나왔는데 정작 네. 집에 가서 보니까 수정펜을 안 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좀 관심이 없긴 한데 좀 다이땡 쇼핑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저도 네. 괜히 필요도 없는데 천 원, 이천 원 하면서 담다 보면
2: 네네네.
0: 그러니까 몇천 원대로 계산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2: 그렇죠.
0: 항상 만 원이 넘어가서 그게 과연 천 원의 쇼핑이 맞나 네네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이 두 분 전문가님들이 워낙 바빠서 한 자리에 모시기가 힘든데 방송의 힘으로 이 유능한 전문가분들을 두 분을 원 플러스 원으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요. 오늘 출동지 나가보겠습니다. 경남 마산으로 가보네요. 자,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 주제는 하루 4천 건 보험이 끊긴다. 내 보험은 안전할까?입니다. 보험료 못 내서 매일 이제 4천 건 보험 실효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 보험, 우리 가족 보험도 이런 상황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절대 이 가입보다 유지가 돼야 한다. 이거를 너무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5, 마산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평생 믿을 거라곤 이 튼튼한 제 몸뚱어리 하나뿐이죠. 그래도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처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싶어서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도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만큼은 이 꽉 깨물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도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며칠 전 동료 기사랑 국밥 한 그릇 먹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아, 햄요. 내 지난달에 생으로 손가락만 쪽쪽 빨았다 아닙니까? 일거리 확 줄어비가지고 대출 연체도 늘고 해가 이거 눈 딱 감고 보험들 확 다 깨부신다. 해약하니까네 환급금 적게 나오길.

0: 합니데이.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데 보험을 없애도 될까 싶다가도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 해약해서 목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고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 머니특별시에서 보험을 전부 해약하지 않아도 겹치는 보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계약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보험도 그렇게 손볼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보장은 지키면서 한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좀 그때그때 벌이가 달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청취자님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1: 네. 그 55세 청취자님은 보험료로 월 7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이 줄어들자 전부 그냥 해약해서 아예 목돈이라도 좀 쓰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보장이 겹치는 게 좀 두 개 정도 있었고요. 핵심 보장인 건강 관련 계약은 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겹치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한 계약은 감액으로 조정을 했더니 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계약은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죠.
0: 좋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약이 아니고 겹치는 거 정리, 핵심은 지키고 감액으로 조정을 하셨다 해주셨는데 방법을 아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점검을 받지 않고 사연에 등장한 우리 동료 기사님처럼 그냥 다 해지하자 해서 해약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 네, 만약 이 해지를 하게 됐으면 뭐 환급금은 받았겠지만 몇 년 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새로 가입하기는 어렵고 보험료도 훨씬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당장 이 숨통은 트이지만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래서 이 당장 급한 불과 10년 뒤에 나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균형을 잡지 못해 매월 이 4천 건의 보험 계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4천. 이게 뭐 4천 원이 아니고요. 네. 하루에 4천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보험료를 못 내서 보장이 끊긴 보험 계약이 하루 평균 한 달도 아니라 하루 평균 약 4천 건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이에도 네. 누군가의 보험은 끊기고 있다는 뜻이죠.
0: 이게 매월이 아니고 하루에 4천 건인 거예요?
1: 맞습니다. 매일입니다.
0: 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4천 건이면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들께도 제가 미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정확히 몇 개고 한 달에 얼마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0: 지금 당장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2: 그렇죠.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좀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몇 개고 한 달에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1: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10개 생명보험사 올해 상반기 실효 계약이 72만 6,902건이었거든요.
0: 네.
1: 반면 이제 반년 만에 72만 건이 넘었고요. 하루로 나누면 대략 4천 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손해보험 계약까지 더한다면 매일 4천 건보다 더 많은 계약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0: 와, 그러니까 매년 사라지는 보험 계약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네요.
2: 네, 이게 2021년에 109만 3,858건이었던 연간 실효 계약이 네. 2025년에 134만 5,823건으로 4년 새 23%나 늘었거든요.
0: 네.
2: 올해는 증가세가 더 커졌죠. 이 상반기에만 72만 건이니까요.
0: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픈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라지는 보험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좀 머리 아파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시간에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주십시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험 해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돈을 못 냈는데 보장을 계속 해줄 리가 없다, 보험회사가.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역시. 저 잘하죠? 아, 칭찬 좀 해주세요.
1: 네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칭찬입니다. 네. 네. 그, 해야 쉽게 얘기해서

0: 이제 해약은 보험회사에다, 아, 이제 내가 그 보험 그만할게요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실효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해서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효가 되어서 보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 네.
0: 해약할 생각 자체가 없었더라도 보험료가 밀리고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까지 지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죠. 이 실효된 기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납입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1: 네. 아니, 보험은 아플 때좀 든든하려고 드는 건데, 정작 아플 때 이렇게 보장이 끊겨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실효가 해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데,
1: 네.
0: 해약은 선택이지만 실효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1: 그러면 만약에 이 실효 기간에 내가 어디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금액도 다못 받는 게 되겠네요?
0: 보장 자체가 이제 정지되어 있으니 아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1: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효가 됐으면 정말 그거 무서운 일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해약은 얼마나 되나요?
2: 네, 나이별 집계가 되는 개인보험 해약 136만 3,910건 가운데 50대 이상이 84만 8,239건, 약 62.2%인데, 2021년에는 51.7%였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 해약 한 건당 평균 환급금이 작년 약 1,115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1,445만 원으로 29.7% 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환급금이 한30% 정도로 커졌다는 건 그만큼 오래 부었던 보험을 깨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오래 유지해온 계약, 이 노후를 위해 쌓아온 계약을 깨서 이 현금을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죠.
1: 네.
2: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아, 저는 이걸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50대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한통 받고, 20년 납인 8년 넘게 부은 보험을 그냥 해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전화 한통 받고 그럴 수 있냐라고 엄마를 조금 이제 뭐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들 저희 엄마부터 당장 연결시켜드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포함, 50대 이상에서 왜 이렇게 실효나 해약이 몰릴까요?
0: 네, 50대는 이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뭐 부모님 부양, 본인 노후 준비가 한꺼번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은 최고 수준인데 소득은 이제 정점을 지났거나
1: 네.
0: 은퇴가 눈앞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꼭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약을 하는 거죠.
1: 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깬다면 정작 필요할 때 병원비가 문제잖아요.
0: 네,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50대 이후는 질병 위험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1: 네.
0: 이때 보장이 비면 의료비가 곧 이제 가게를 흔들게 되죠. 게다가 한번 해약한 보험을 나이 들어서 새로 들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고요. 지병이 생겼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될 수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불황형 대출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1: 불황형 대출, 이게 뭔가요?
2: 네, 바로 이 보험 계약 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 아,
2: 되는데,
1: 네.
2: 이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1: 네.
2: 이 별도의 심사가 크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들 찾거든요. 올해 7월 말 잔액이 73조 5,554억 원으로 이 작년 말보다 2조 7,728억 원 늘었습니다.
1: 그러면 어쨌든 대출을 찾는 분들도 좀 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해약하는 것보다는 대출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보험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2: 네, 이 해약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죠. 다만 이게 공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1: 아,
2: 되는데
1: 그렇죠.
2: 이게 이자가 붙고 이자를 안 내고 쌓아두게 되면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
1: 아,
2: 해약은 안 했으니
1: 네.
2: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다가 어느 날 계약이 정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계약이 정리 안 되려면 이자 정도는 성실하게 납부하면 괜찮은 거죠?
2: 네, 이자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대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오히려 위기 관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0: 네, 지금부터 이 숫자를 들으면서 오,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보험료가 실제 부담스러운데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0: 보험이 지금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면서 정말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실효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험 계약이 실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2: 네. 일단 이 실효가 되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되살릴 수가 있거든요.
1: 다행이네요.
2: 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사이에는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상품과 회사에 따라서 부활할 때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 병이 생겼다면 부활이 이게 좀 더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나 요즘 힘드니까 보험료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 하고 미뤘다가 이게 괜히 더 위험한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0: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한두 번 놓쳤다고 바로 실효가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납입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니 우편이나 문자로 보험료 미납 안내가 오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보통 이 납입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0: 그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뭐 1,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 두 달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고 또 어떤 회사는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실효가 되거든요.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그 점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1: 그럼 결국 내 보험은 얼마나 지나야 실효가 되는지 내가 챙기고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또 요즘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보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스팸 아니야 하고 그냥 넘기잖아요, 우리.
0: 네,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특히 통장 자동이체 계좌 잔고가 부족했거나 카드를 바꾸면서 납부 방법이 끊기는 경우 이사를 하면서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효가 생기긴 하거든요. 난 보험 계약 해약한 적 없는데 하는 분 중에 이런 이유로 실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2: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내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약 상태가 유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1: 네.
2: 그리고 하나 더 이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어느 회사에 뭘 들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이런 경우도 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1: 네.
2: 확인만 하더라도 놓친 계약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가진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막 돈이 급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약, 대출 얘네 말고도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순서를 좀 정해서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해약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 네.
0: 이미 낸 보험료가 있고 특히 초기 해약을 하면 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한번 보험 계약을 깨면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1: 그러니까 해약, 내가 선택해서 해약하는 건 최후의 보루다.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자,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2: 네, 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미루는 이 납입 유예, 그리고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좀 낮추는 이 감액, 그리고 이미 낸 돈으로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보장을 줄여서 유지하는 이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보험 같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네요. 뭐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좀 줄여서 지키는 길이 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2: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이 상품마다 가능 여부와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내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만약에 이제 대출을 쓴다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요. 얼마나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이자가 쌓여서 계약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 대출은 꼭 계획을 세워서 해라. 자, 세 번째 방법은요?
2: 네, 보험 자체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보장이 겹치는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1: 네.
2: 어떤 분은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1: 네.
2: 이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이고 핵심은 지키는 구조로 바꾸면 월 보험료를 좀 낮추면서도 안전망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다만 기존 보험을

0: 깨고 새로 갈아타는 건좀 신중히 해야 하는데요. 새 보험의 이 면책 기간이나 가입 거절 가능성, 그리고 보험료 인상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이 비교 설명을 듣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렇게 사라질 뻔한 보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우리 청취자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보험을 다시 살펴보면서 중복된 보장을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지킬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사라지지 않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방법을 찾긴 힘든데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로 돌아올게요.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8: 유통 빤대기
7: 끓여 먹어도
9: 볶아 먹어도
7: 그냥 먹어도
9: 고소하고 실속 있고
7: 어디서나 간편하게
8: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아, 이 억양이었군요. 배웠습니다. 저 혼자 연습할 때는 마 이게 돈이다 막 이랬는데 얘는 조금 오바인 거죠?
1: 네, 그 다 네. 모든 아나운서님들의 반 그 억양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마

0: 이게 돈이다. 이 정도 맞나요?
1: 마, 이게 돈이다. 그러니까
0: 네.
1: 뒤에가 저희는 악센트인데, 이제 서울에 계신
0: 아,
1: 분들은 다
0: 네.
1: 돈이다. 이런데 돈이다.
0: 아, 돈이다.
1: 네,
0: 이게
1: 그게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마, 이게 돈이다. 자, 오늘은 카드 이야기입니다.
1: 네, 오늘은 10월에 출시되는 모두의 그린카드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교통비는 돌려받고, 친환경 제품을 사면 포인트도 쌓인다라고 하는데, 자, 이름이 비슷한 카드가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쉽게 이해시켜
0: 와,
1: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진짜 알찬 정보입니다. 저도 이거 맨날 뭐 모두의 카드, 그린 카드, 막 기후동행 카드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자, 이번에 모두의 그린 카드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2: 네, 이 모두의 그린 카드는 한마디로 이두 장을 한 장으로 합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2: 교통비를 돌려받은 모두의 카드에 이 친환경 소비 혜택을 주는 그린 카드가 합쳐진 거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교통비를 다시 환급받고, 이 친환경 제품을 사면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0: 뭐 교통비 환급이야 다들 익숙하실 텐데 친환경 소비 포인트는 조금 낯설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나요?
2: 네, 이 환경 마크나 탄소 성적 표시가 붙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이런 제품을 사면 가격의 1에서 5%가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이 되거든요.
0: 오.
2: 이 마트에서 장을 볼때이 포장지나 라벨에 마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0: 아,
2: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이 마크가 달린 상품을 이 카드로 사면 되는 건가요?
2: 네. 그리고 이 포인트 말고 또 하나, 전국 360여 개 문화, 레저 시설에서 무료 입장권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거든요.
0: 네.
2: 이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 가실 때 챙겨둔다면 좀 쏠쏠하게 쓸 수가 있죠.
0: 오, 진짜 괜찮네요. 저는 그냥 교통에만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장보기에 나들이까지, 문화생활까지 생활 곳곳에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특히나 누구에게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추천해 주신다면요.
1: 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장볼때 친환경 제품을 자주 고르시는 분, 자, 이두 가지가 겹치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단, 뭐, 아직 세부 내용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일부는 예정이라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카드, 그리고 모두의 그린 카드. 이게 이름만 보면 뭐 쌍둥이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2: 네,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혜택, 하나는 발급처이거든요.
0: 네.
2: 먼저 혜택부터 살펴보면,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 환급 하나에 집중한 카드라고 보시면
0: 아,
2: 되는데,
0: 네.
2: 한 달에 이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타면 쓴 금액의 20에서 30%를 돌려줍니다.
0: 아, 그러니까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 위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모두의 그린 카드는 그린이 붙으니까 점차 알아보고요. 자, 한 달에 15번이면 사실 평일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일주일에만 10번 정도 타니까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두의 그린 카드는 이 환급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0: 네.
2: 이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이 에코머니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있거든요.
0: 네.
2: 이 같은 이동인데도 혜택이 한겹더 붙는 셈이라고 보시면
0: 오,
2: 됩니다.
0: 네. 자,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되는 교통수단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보통 버스 지하철만 생각하잖아요.
1: 네, 뭐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이고요. 뭐 KTX나 SRT 그리고 고속버스까지 적립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
0: 네.
1: 여기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충전 그리고 따릉이 같은 공유 모빌리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0: 그러면 본부장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KTX 이거 카드 쓰면 좋겠네요.
1: 네, 저도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0: 네.
1: 네, 이 카드를 좀 많이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0: 그리고 또 따릉이까지 된다고 하니까 자전거 자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갑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0: 네.
1: 포함될 예정이라는 표현이니까 이제 정확한 적립 범위는 출시 후 카드사 안내를
0: 네.
1: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직 아직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카드는 그러면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2: 네, 이 모두의 카드는 기존 이 K패스에 참여한 모든 카드사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반면 이 모두의 그린카드는 6개사 카드사에만 발급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2: 그래서 이 내가 주로 쓰는 카드사가 여기 이 포함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0: 네. 좋은 카드라도 조건을 모르고 만들

0: 보시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급 전에 꼭 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1: 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첫째, 카드사별 혜택 비교이거든요. 같은 모두의 그린카드라고 하더라도 카드사마다 발급 조건과 세부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니까 10월에 나온 뒤 카드사별 조건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내게 맞는 곳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0: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라. 이 여섯 곳 중에. 알겠습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도 비교부터 하고 발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적립 한도인데 포인트가 이제 무제한으로 쌓이지는 않고요. 기존 그린카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업종별 월 5천 점, 네. 전체로는 월 최대 만 포인트 정도가 한도였거든요.
0: 네.
1: 새 카드도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발급 전에 이 적립 한도 또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한도를 모르고 괜히 엄청 열심히 막 했다가 뭐야 왜 이게 제한이 있지 하면 또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전월 실적 조건인데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 적립부터 막힐 수 있거든요.
0: 네.
1: 기존의 그린카드 기준으로는 후불 교통 요금, 제세 공과금, 대학 등록금을 뺀 전월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기본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교통비, 세금, 등록금은 실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2: 네. 그 부분이 바로 함정인데요.
0: 네.
2: 많이 쓰는데 왜 실적이 안 잡히지라는 생각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항목이 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상품 설명서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 카드 기준이라서 모두의 그린카드의 정확한 조건은 출시 후 카드사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0: 네.
2: 이 광고 문구보다 상품 설명서의 이용 조건을 꼼꼼히 읽는 습관, 이게 가장 확실한 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카드도 내 소비 습관에 맞아야 좋은 카드죠. 10월 출시 후에 조건을 차분히 비교해 보시고 상품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2: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맞아요?
1: 마, 이게 돈이다.
0: 아, 돈이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모두의 그린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드사별 조건을 잘 비교해보고 상품 설명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님들 문자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실시간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5729님께서 저는 충북 단양에 살고 서울을 오가며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아내와 동생네 가족도 함께 보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단양까지도 출동해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멀리 와달라고 부탁드리길 죄송해서 여쭤본대요. 그리고 우리 1201님도 최동기 본부장님 부산 갔다가 라디오에서 본부장님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하시네요. 전국구로 활동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이게 서울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네.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
0: 네.
1: 네, 우연찮게 이제 들으신 것 같은데 뭐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그 방송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북한 빼고 다 갈 용기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주저하지 네. 마시고
0: 네.
1: 도움 요청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해외는 되나요?
1: 해외, 네. 제가 갈 수 있는 곳. 해외 제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 해외까지 네. 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남미 이런 쪽에서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남미는 네. 너무 휴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 네. 저도 뭐 전국 어디든 갈 용의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저는 이 어떻게 상담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지난 휴가철에 이 그 강원도 양양의 그 서핑의 도시 강원도 양양으로 다들 놀러 가시는데
0: 네.
2: 저는 정장 입고 상담하러 그 더운 날 그래도 상담 네.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0: 네.
2: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인사 듣고 또 먼 길 또 출발했는데 그만큼 또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두 분 휴가 가시려고 상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단양 단풍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단양까지 당연히 모시러 간다고 합니다. 저희 또 출장비 요금은 안 받는 거잖아요.
1: 네, 뭐 그런 거 없이 저희가 그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전국구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상담 문자 주시고요. 우리 5729님도 방송 끝나고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든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50분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질문 문자도 환영하고 있거든요. 뭐 내 재무 상담이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됩니다. 7236님께서 밤늦게 TV를 보다가 보험금 받고 또 받고 라는

0: 아래 혹해서 보험을 몇개 들었는데요. 가입할 땐 든든했는데 막상 뭘 얼마나 보장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하, 이거 저희가 또 머니 특별시를 저는 이래서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그 과장 광고라고 할까요? 받고 또 받고 무제한으로 받는 건 사실 없잖아요. 자, 치료할 때마다 보험금 지급 같은 광고 문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7236님도 이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시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 주신 것 같네요.
1: 네, 홈쇼핑이나 보험 광고 방송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부 뭐 문제가 되진 않죠.
0: 네.
1: 하지만 이제 금감원이 공개한 숫자를 보면 한 번쯤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라는 신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숫자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0: 저는 또 문과 출신이라 숫자가 제일 어려운데 어떤 숫자에 집중해야 하나요? 쉽게 알려주세요.
1: 네, 지난해 송출된 보험 상품 광고가 하루에 평균 1,121회였거든요.
0: 네.
1: 2024년 672회에서 이제 66.9%가 늘었고요. 재생시간도 하루 57시간으로 65.2%가 증가를 했죠. 자, 하루는 24시간인데 광고 재생시간이 57시간이라는 건 여러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0: 그러니까 보험 광고가 늘었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뭐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잖아요.
2: 네, 그게 뭐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 방송 광고로 모집한 계약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0.036%거든요.
0: 네.
2: 다른 모집 채널은 0.012%인데 이에 비해서 불완전 판매율이 3배나 많게 나타났습니다.
0: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라는 건뭐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2: 네.
0: 다른 채널보다 3배 높다는 건 눈에 띄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숫자를 잘 몰라도 0.036%면 이거는 아주 작은 비율 아닌가요?
2: 네, 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대다수 계약이 불완전 판매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0: 네.
2: 다만 이 같은 보험을 파는데도 방송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이세 배가 높다라는 건 광고와 이 판매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수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이 청취자님들이 눈여겨봐야 할 숫자 더 있습니다.
0: 더 있나요? 아, 이게 근데 저도 전문가님들을 만나보면 광고로도 은근히 그냥 쉽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반드시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 판매 비율 말고도 또 눈여겨볼 숫자가 더 있다고 해주셨는데 뭔가요?
1: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한화는 이제 13회차 유지율이고요. 13회차는 쉽게 말해서 가입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는데 방송 광고로 가입한 계약은 79.3%, 다른 채널은 86.3%입니다.
0: 네.
1: 1년 안에 해지하는 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인데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방송 채널은 13.4%고요. 다른 채널은 7.4%로 대략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광고는 더 많아졌는데 불완전 판매는 3배, 1년 내 해지는 더 많고 고령 가입자 비중도 높다. 이런 뜻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네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동적으로 가입하고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해지를 하는 이 흐름인 거죠.
0: 네.
2: 그래서 이런 광고 방식을 이 금감원에서도 지적한 것입니다.
0: 네.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했나요?
1: 네,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뭐 사실일 순 있죠. 그런데 이제 조건과 횟수, 한도가 있다는 점은 사실 잘 들리진 않죠.
0: 네.
1: 그리고 둘째, 보장 내용은 굵은 글씨로, 지급이 제한되는 서에는 얇고 흐릿한 표시로, 네, 이렇게
0: 네.
1: 표현되는 게 눈에 잘 띄는 건 받는다, 잘 보이지 않는 건못 받을 수 있다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2: 세 번째로 이 공포 마케팅인데요. 가족 간병이나 슬픔을 이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교통사고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죠. 이
0: 네.
2: 시청자가 불안해지면은 아, 지금 전화하세요. 이런 멘트 귀에 쏙쏙 박히죠.
0: 저도 사실 막 흔들릴 때 있어요.
2: 네네네.
0: 저는 심지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받고 또 받고 이런 거 보면 어 뭐야 지금 당장 전화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2: 네, 그게 네. 이게 바로 그게 이제 금감원이 우려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불안감

0: 과 보상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험은 필요할 때 제대로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 불안할 때 서둘러 가입하게 되면 내게 맞는 보장인지 따져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1: 그쵸.
0: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입한 건좀 어땠더라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1: 네,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광고나 홈쇼핑을 보고 나한테 맞는 보장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어떤 걸 점검해 봐야 될까요?
2: 네,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는 5가지를 잘 기억하고 내가
1: 네.
2: 가입한 보험과 좀 매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뭐 홈쇼핑이나 TV 보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2: 네, 첫 번째는 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2: 광고에서 들은 보장이 맞는지,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면책이나 감액 조건은 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광고에서 흐릿했던 바로 그 부분.
1: 흐릿했던
2: 네,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1: 네.
2: 되겠죠.
1: 깨알 같은 부분.
2: 맞습니다.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금을 여러 번 받는다. 는 이제 조건도 딱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1: 네.
2: 몇 번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지 약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1: 네.
0: 세 번째로는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인지 보셔야 하는데요.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이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1: 네.
0: 이 겹치게 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과 조건은 상품과 가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되고요.
1: 네.
0: 다섯 번째로 부모님 보험도 꼭 확인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70세 이상 고령자 가입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1: 맞아요.
0: 이 어르신들은 상담원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자녀분들이 가입 내용을 같이 좀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1: 네, 잘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7409님께서 그런데 보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속사정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두 분은 상담하다가 혹시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울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좀 기다려 드려야죠. 네, 이게 돈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 뭐 옆집, 뭐 친구 때문에 속상한
1: 네.
2: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경우들이
1: 그러겠네.
2: 상당히 많은데, 뭐
1: 네.
2: 이럴 땐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는 전문가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선배님이실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1: 네.
2: 그런 건잘 경청해서 이제 들어드리고,
1: 네.
2: 네, 금융 상품 관련된 내용만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들을
1: 네.
2: 때 저희도 뭐 가슴 뭉클해질 때가 상당히 많죠.
1: 아,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우리 동기 본부장님이 T가 아닐까.
2: 네.
1: 약간 감성적으로 달래주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2: 정확하죠.
1: 네.
2: 눈물 흘려도 뭐, 왜 우시지 이런 느낌보다
1: 네.
2: 우시나 보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1: 네.
2: 생각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우신다.
2: 네.
1: 네, 달랜다. 기다린다. 상담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2: 뭐, 그 순서가 가장 많죠. 제가 이게 특히 남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1: 네.
2: 네, 눈물 흘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략 난감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래도 또 듣다 보니까 침착하게 결과는 또잘 만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2: 그렇죠. 이제 눈물은 눈물이고, 네, 팩트 전달은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1: 네.
2: 네, 눈물과,
1: 네.
2: 네, 이 솔루션은
1: 상담.
2: 별개이다.
1: 자, 눈물과 상담은 별개다.
2: 네.
1: 뭐, 저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0: 네, 저는 좀 감성적으로 조금 위로도 좀 해드리고, 제 상황에 맞는 또 그런, 뭐, 그 감정에 대해서 좀
1: 이해,
0: 상담을 조금 이해를 조금 많이
1: 해주시고,
0: 해드리려고
1: 네.
0: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어떤 그 전문가들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1: 우리 좀 F, 감성적으로 난 위로도 필요하다 하시면 구도연 팀장님께, 그리고, 아니, 나는 그냥 정확한 솔루션을 원한다 하면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께 솔루션을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샵 095.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렇게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뭐 인생 상담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자, 근데 문제는 뭐 아까 증권을 직접 살펴봐라 하셨지만 이게 봐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2: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지하세요가 아니라 먼저 확인하세요가 맞죠.
1: 아.
2: 확인은

0: 5분이면 됩니다.
1: 네.
0: 자, 보험증권을 꺼내서 광고에서 들었던 보장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 네.
0: 특히 부모님이 방송을 보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증권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내게 맞는지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가입은 몇 분 안에 끝나지만 그 보험료는 정말 몇 년, 수십 년을 낼 수 있죠.
1: 그럼요.
0: 네, 그리고 그 보장은 평생 우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5분 하신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광고 홈쇼핑에서 이 보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 또는 뭐 보험금 받고 또 받고 뭐 이런 말만 듣고 가입을 하셨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괜찮은 건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0951.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0: 네, 하루 4천 건의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집 보험 사라지고 싶게 만들지 않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 방법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보험 가입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가 또 심사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맞아요.
2: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마무리가 오늘 좀 힘드시네요.
2: 네네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군자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점심시간대라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하는 곳이 많아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 역시 작업으로 1차로가 차단되어 있고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북대구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남사에서 남사 진위 사이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말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인사드리면 멈칫하게 됩니다. 성공과 승리. 나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아서 야, 이 나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됩니다. 그런데요, 밥 딜런식 성공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밥 딜런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성공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남을 위한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밥 딜런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작은 성공과 성취 맛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해치김과 이문세가 함께 부릅니다.

네, 패티김 임새 두 분이 불렀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아, 임새 씨가 같이 피처링을 해주니까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 날이 확실히 어제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팔만 고수하다가 아, 오늘 아침은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긴팔 난방을 지금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긴팔도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자, 눈에 띄는 뉴스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네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 또 국세청장을 역임을 했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신이다.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3시쯤이었죠. 3시 반쯤 됐을 때였는데 최국 씨하고 대신 화내주는 남자 그 코너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벽에 걸려있는 YTN 또 연합뉴스 TV 뉴스 전문 채널 TV를 통해서 인천의 마트에 웬 남자가 피습을 해가지고 8명을 부상시키고 한 명이 뭐 심정지 상태다 이런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드렸는데 아주 그냥 큰 비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도 그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속보가 인천 대형 그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가 피해를 막은 평범한 20대 직장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23살 신중현 씨인데 이날 신 씨는 사람들 비명 들리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손에 흉기를 든 그 A씨가 눈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 A씨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4층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 씨의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도망치라고 소리를 쳤는데 신 씨도 반사적으로 자리를 피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 저 남자가 여기 4층 올라오면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이거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직장인 23살 신 씨는 몸을 되돌려갖고 A씨가 올라오던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방향으로 향했대요. 그러면서 급한 대로 주변에 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를 4층 영화관에 거의 다 올라서고 있었던 A씨 뒤통수를 향해서 힘껏 던졌다. 네. 이 의자를 맞은 A씨가 정신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23살 신 씨는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 붙잡으라고 소리를 쳤고 이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쓰러진 그 범인을 의자로 눌러 제압을 했고요. 곧 경찰이 도착해서 검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난 여자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여기 왔는데 갑자기 웬 어떤 미친 사람이 칼 들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칼부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겁나는 상황인데요. 23살 이 직장인 좀 대단한 이 시민의 정신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중현 직장인께. 그나마 더 큰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중수청장이라고 그러죠. 후보자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지영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로 인해서
개혁의 대상이 된 점도 인정하느냐고 물으니까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정치검사 1호를 뽑아봐라.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지영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더 뽑아봐라. 다른 인물을. 그러자 김지영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으니까 김 후보자는 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긍정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1호가 윤석열, 두 번째가 한동훈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돈가스 퀴즈도 하면서 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카이스트 학생 예, 뉴스 말씀드렸었는데 마라톤은 황영조 씨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라톤 대회에서 사망사고는 왜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황영조 씨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러닝하는 건데 건강을 위한 러닝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달리기가 되고 있다. 운동할 때는 자기 몸 상태를 먼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 감독은 또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상황을 보고 기권할 줄 알지만 오히려 아마추어로는

0: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할 건데요. 바구철의 연모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1: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0: 아닌데 이도 저도 못하는데 왜 사랑을 했을까요? 왜?

네, 지금부터 나눈 선물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에다가 세 가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는 돈가스 퀴즈 정답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나눈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눈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 번호로 해서 전송을 딱 누르시면 저희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문자가 쫙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밖에 지금 파블로 PD가 돈가스 퀴즈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마라톤 사망사고에 몸 상태를 알고 기록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 황영조 감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퀴즈가 뭐냐. 이때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느냐가 오늘의 퀴즈랍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어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냐. 이게 오늘의 퀴즈래요. 1992년에 열린 거래요. 몬주익이 아마 이게 스페인 말일걸. 제가 2000년대인가? 제가 한번 여기 바르셀로나 이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페인. 네. 거기 갔더니 진짜 몬주익 언덕이 있더라고요. 황영조 선수가 쫙 내려오던. 일본에 그때 일본 그 마라톤은 누구지? 뭐 모리딴인지 그 친구를 추월한가? 해가지고서는 금메달을 땄던 극적인 장면이. 아 모리시따. 야 빠블로 기억력 좋네 쟤. 모리시따야. 인터넷 본 거지? 제가 와서 봤잖아요. 진짜 거기 언덕이 있어요. 그 몬주익 언덕 올라가면 저쪽에 그 지중해인지 대서양인지 그 멀리 바다도 보이고 화물선도 보이고 그랬던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요? 보기를 두 개 올려놨어요. 1번은 바르셀로나, 2번은 베를린. 베를린 올림픽은 송기정 옹께서 그때 금메달을 땄을 때죠.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아, 통안에 금메달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다 아실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딴 올림픽이 1번 바르셀로나냐, 2번 베를린이냐. 다 아실 텐데 모르시면 그냥 1번을 쓰시면 정답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9가지 나눔 선물을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님의 식사권입니다. 다른 선물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내가 이 당첨이 되면 이 선물을 누구하고 나도 나누겠다. 예, 세 번째 적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오늘 돈가스 퀴즈는 뭐였느냐?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마라톤 땄는데 어떤 올림픽이었느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1번은 바르셀로나, 2번은 베를린. 나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읽어드렸으니까 하나 적으시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같이 세 가지 적어서 문자번호 몇 번? 샵 0951 적으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전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전 싱어의 가왕 출신입니다. 배아연 양이죠. 네. 뒷바라지 노래 듣고 옵니다.

걸깨나디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입니다. 배아냥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뒷바라지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3297번님 축하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하고 월곡역에 떡볶이집 가고 싶어요. 요즘에 증선자 보시느라 힘드신데 조금이나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쓰셨어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3297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떡볶이 맛집입니다. 김만희 떡볶이집에 가시면 3, 4인 식사권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김만희 사장이 3, 4인분 식사를 내주실 거예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96번님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스페인 바르셀로나고요. 저도 지난주에 경기도 양주시 천일홍 마라톤 5km에 출전을 했다가 28분을 기록했거든요. 허리 통증으로 연차 내고 병원 다녀오고 집에 누워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고 계시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신가 보죠? 받고 싶은 선물은 오란다 세트고요. 갑자기 연차 쓰고 병원에 왔기에 회사분들하고 커피타임 하며 먹고 싶습니다. 운동도 좋지만요.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나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 5km인데 28분 때면은 시속 얼마를 뛰시는 거야? 저는 걷는 걸로 5km 만약 걸었으면은 1km 걷는데 제가 10분씩 걸리니까, 예. 제가 했다면 뭐 5km 출전했으면 50분인데 이분은 28분대. 야, 그러면 저보다 두 배는 빨리 뛰신다는 건데. 엄청, 그러면은 시속 러닝머신에 한 12, 3km 놓고 뛰시는 건가? 예. 모르겠어요. 그거 계산 좀 해봐. 그거 초등학생도 풀겠다. 아이고, 참. 이제 안 되지, 그런 거, 계산이. 바쁘다고? 그 뭘 바빠? 아니, 그거 엔지니어도 못 해, 그런 거, 계산? 아, 월급들 못 받으니까, 정말. 아니, 초등학생도 그게 계산하는 건데 말이야. 어? 5km를 28분 때 기록했으면 시속 얼마냐. 그거 안 나와. 아이, 참나. 아이, 참. 자, 이번에는 1096번님한테 저거 보내드린다고 말씀. 오란다 세트. 예. 파주시안과 쌀가밀에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동료분들하고. 이어서 5359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바르셀로나고요. 나눔 선물은 가락시장의 모듬회를 받고 싶고요. 예. 왜 이걸 받고 싶냐면 회를 무진장 좋아하는 제 신랑한테 주려고 합니다. 함께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359님께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닷나라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있거든요. 요거 맛있게 드시고요.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자, 전인권 씨가 강추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이번에는 3659번님, 네, 당첨되신 거죠? 네. 자, 사연이 좀 깁니다. 읽어드릴게요. 거짓말 반에 반도 안 더하고, 구름 반에 반점도 없는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가을 하늘입니다. 여기는 용인시 포곡읍이고요.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이고요. 스페인이고요. 경기도 하남에서 줄 서서 먹는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증 자폐증 아들과 필리핀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식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밖으로 갖고 나가서 외식 분위기 느끼고 싶습니다. 물론 곡차도 한잔하고 싶고요. 그러시면서 성환의 아름다워라를 신청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앞으로 부산 사나이 성환씨 앞날에도 꽃피는 봄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 성환씨 지금 라디오 듣고 있나 모르겠네. 드디어 성환 씨도 슬슬 저 이름이, 예, 신청곡으로 딱딱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벌써 두 번째인데, 성환의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 노래. 예. 살아있네, 부산 사나이죠. 예.

저기 3659님께 일단은 뭐를 한우국밥 받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일단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줄 서서 먹는 한우국밥입니다. 6인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같이 가족들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성환 씨 얘기 나온 김에 3659님이 성환의 아름다워라를 신청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내일 말이죠. 저희가 특집으로 월간 아름다워라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주로 해드리는데 내일은 특집으로 월간 아름다워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씨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진영해서 옥자로 바꾼 옥자 가수 예. 두 가수가 라이브하는 날인데 내일 특집은 왜 특집이냐? 내일 스페셜 게스트를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무려 너무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김수희 씨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하고요. 내일 3부 3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인데 이종황 선생의 허리 아파 디스크쇼는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 황당 선생님은 2시부터 3시까지 먼저 하고 이어서 김수희 씨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3659님의 신청곡입니다. 부산 사나이 살아있네 성환이 부릅니다.

0: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화 씨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네. 미사리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가수였고, 성환의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그 마라톤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풀코스가 아니고 하프코스, 5km를 28분에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빠블로 PD 보고 그 계산 좀 해보라고, 1초에 몇 키로 뛰는 거냐. 계산들이 안 되니까 딱하셔서 그런지 청취자들이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9629번님은 그 28분에 뛰시는 분이면 말이죠. 풀코스 42키로를 4시간이면 뛰겠네요. 계산이 이제 그렇게 되겠네. 5키로, 그러네요. 5키로, 10키로, 15키로, 20키로.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을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겠다. 이어서 양주택 1096번 님도 계산해서 올려놓으셨네. 키로당 5분 45초 페이스예요. 아, 1키로당 28, 5키로를 28분에 뛰려면은 1키로를 5분 45초에 뛰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6키로 놓고 걸으니까 1키로 걷는데 이게 10분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은 1km를 5분 45초. 야, 대단히 빠르신 거네. 그러면서 저 최일구 선생님 체크 셔츠가 오늘 파란 하늘처럼 멋지네요. TV 보고 계시구나. 양주택 1099님은 지난번에는 저한테 오빠 오빠 그러시더니 오늘은 왜또 선생님이에요. 일관성 있게 호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384님이 반려견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네. 정답은,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6384번님. 정답은 1번이고요. 어제 강아지가 갑자기 피똥을 싸고 난리가 나서 작은 딸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당뇨랍니다. 23일이 생일인데, 23일. 이번 금요일 날이 강아지 생일인데 그 강아지가 피똥 싸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피가 나오고 뭐 그랬다면, 또 당뇨 판정 받았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반려견이 이 췌장 쪽 인슐린, 강아지도 인슐린 분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뇨 증세가 좀 심해서 췌장이 좀 어떻게 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좀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 당뇨인이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하여튼 건강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러시면서 만난 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파블로 PD가 요 문자에다가 자기 개인 의견을 이렇게 써놨어요. 강아지도 당뇨가 걸리나요? 나보고 그걸 읽으래. 아니,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 강아지는 당뇨 안 걸리고, 강아지는 암안 걸리냐? 아유, 쟤왜 저러냐, 쟤. 참. 하여튼 6384님한테는 만난 거라고 얘기하셨길래 떡볶이를 저 파블로 PD가 보내드린대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더니 또 써놨어. 강아지도 그럼 혈당 체크하냐고. 사람처럼 매일 안 하지만 동물병원 가면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지. 아, 쟤왜 저래? 내일 모레 환갑이라는 친구가 저렇게 참, 자, 이번에는 3147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이지요. 요새는 그냥 1번. 자동 정답입니다. 1번 쓰시면. 저는 40년 자영업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외곽 청소하고 있는데요. 아무거나 나눔 선물 받고 싶어요. 아파트 외곽 청소를 제2의 이모작으로 하고 계시나 봐요. 이분을 파블로 PD가 전화로 연결해 놨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예,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저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좀?
1: 예.
0: 지금 뭐 오후 2시 40분이니까 처질 시간은 아니니까. 예.

0: 예?
1: 예.
0: 어디, 아파트 현장에 계세요? 그럼 청소하는 현장에 지금?
1: 예.
0: 아, 오늘도 일을 하시는구나.
1: 예.
0: 어느 동네에 있는 아파트예요?
1: 그냥 분당 쪽이에요.
0: 아, 그냥 분당 쪽. 아, 괜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
1: 아니에요.
0: 그냥 분당 쪽이시라고 그러는데. 아,
1: 아니, 재밌게 듣고 있어서.
0: 아이, 고맙습니다. 외곽 청소다 하면은 뭐예요? 아파트 청소 그러면은 밧줄 타고 내려오면서 고공에서 하는 뭐 창문 닦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외곽 청소라면 뭘 얘기합니까?
1: 아, 외곽에 음식물 통 같은 거 청소는 사람이에요.
0: 아, 외곽.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1: 예.
0: 있는 음식물
1: 예.
0: 쓰레기 청소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아, 그러니까 외곽이라고 그러니까 꼭 아파트 단지 밖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단지 안에서 하시는 활동인 거죠?
1: 단지 안에 외곽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파트 계단 청소하는 사람들, 주부들이 있고,
0: 야.
1: 아주머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좀 힘든 일 골라서 이제 하는 거죠.
0: 아,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이 하는 그거는 실내 청소 이렇게 하고 아파트 밖을 외곽 청소 이렇게 구분을 하나 보죠, 용어가?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생소해서. 그 40년 동안 자영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1: 예.
0: 어떤 일을 하셨어요?
1: 아, 저는 고깃집을 했어요.
0: 고깃집. 소, 돼지, 고깃집.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1: 아니, 한두 장소에서
0: 두
1: 했어요.
0: 군데서,
1: 예.
0: 네. 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40년 하셨으면?
1: 한 30살 넘었겠죠, 그때부터.
0: 30대, 그때부터. 지금 저, 선생님 저, 실례지만 자주 들으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 예.
0: 쓰는 용어 있잖아요.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1: 54년생입니다.
0: 54년생이시구나. 저보다 6년 형님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1: 잠시
0: 자,
1: 듣고 있으면서,
0: 예.
1: 저도 좀 보냈으면 했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딱 들으니까, 허기를 한번 보내봤어요.
0: 잘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1: 언젠가를 한번 슬쩍 보낸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0: 맞아요. 처음 보내신 분들은 자동으로 새싹 표시가 뜨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형님은 새싹 표시가 안뜬 걸로 봐서는 전에 한번 이상은 보내셨던 게 맞아요.
1: 아니, 자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 외국인은.
0: 네.
1: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잽혀가지고,
0: 네.
1: 한 3, 4년 넘었는가 봐요.
0: 어, 그러셨구나.
1: 예,
0: 그러면
1: 연속으로.
0: 뭐, 저희 여러 가지 코너 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1: 많이
0: 코너가
1: 들었어요.
0: 제일 재밌습니까, 형님?
1: 그래서 목요일 날 하는 게,
0: 이종황의 허리 아퍼 디스크쇼?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
1: 예.
0: 그분이 지금 92살인가 그렇잖아요. 37년생.
1: 연세가 이렇게 많으셨는데, 이야기를 참 재밌게 꾸려나가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그래서 아주 궁합이 참잘 맞는 것
0: 아, 이분이
1: 같아요.
0: 37년 저 소띠신데도 뭐 목소리도 여전히
1: 예.
0: 쩌렁쩌렁하시고 제가 오히려 이제 말린다니까요. 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젊어진다고. 그죠?
1: 알겠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종황 선생이
1: 예.
0: 3시부터 4시까지 안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할 거예요.
1: 왜 그래?
0: 워낙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하는 건데요. 내일 그 시간에 김수희 씨가 출연하기로 돼 있어요. 애모.
1: 예. 예, 알아요.
0: 너무합니다. 이 노래.
1: 예,
0: 예.
1: 알아요.
0: 김수희 씨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종황 선생님이 1시간 앞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스케줄을 잡고 있으니까 내일은 2시간 내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1: 예, 잘 듣겠습니다.
0: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저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형님. 네, 나눔
1: 제가
0: 선물은
1: 반갑죠.
0: 아무거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거나라는 선물은 없고, 분당에 근처에 계시다 그러니까, 저
1: 예.
0: 파블로 PD가 분당 곱창을, 식사권을 보내드리겠대요.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린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정자동에 거기 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사장님이 무척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예. 친구분이든 누구든 한 분 더 모시고 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 쉴 거란 가야겠죠.
0: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형님, 그 옛날에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포장마차 자주 갔지 않습니까? 요새는 포장마차 찾기는 어려운데.
1: 많이 갔죠.
0: 그죠? 많이 갔잖아요. 포장마차 하면 안주 뭐 생각납니까, 형님?
1: 꼼장어, 저도 생각나는데요.
0: 예?
1: 꼼장어요.
0: 꼼장어. 저는 닭똥집.
1: 아, 닭똥집도 맛있어요.
0: 아, 닭똥집이죠. 저는 포장마차 하면 닭똥집인데, 왜 이런 걸 물 여쭙냐면, 노래, 들을 노래가 이런 관련된 노래입니다. 저희 실버돌 힘든 싱어에 출연했던 가수분인데, 광표 씨라고요. 이분도 장희동에서 지금 음식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어. 형님,
1: 예.
0: 광표 가수의 추억의 포장마차입니다. 이 노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옛날 추억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하고 실버돌 힘든 싱어 광표 가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아, 저 또 PD가 밖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또 잔소리. 아, 청취자들은 좋대는데 쟤만 잘하고 있어요. 아. 자, 오늘 3부 3시부터 하는 수요일 날 전문이 나오는 날이죠. 피부 트러블 상담 받습니다.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조항래 피부과 원장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가수 풍금씨 지금 막 저쪽

0: 여기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 조금 이따 출연하게 됩니다. 자, 기대들 해주시고요.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 네, 문자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6788님께서 파블로 PD가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혼혈인이에요? 예전부터 무척 궁금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본인이 저 파블로 에스코바라라고 콜롬비아 마약왕 영화에 나온 사람하고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파블로라고 불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파블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2부 끝곡입니다. 허성의 노래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나이값 듣고 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0: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서훈련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오후 시간대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서강대교 아래 승용차 관련한 사고인데요. 갓길 쪽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4차로 지나는 차량들 더욱더 주의운전이 필요하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늘면서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 습도는 2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이죠. 신재동 씨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한 99백백 노래 듣고 옵니다.

0: 두배 신나게 살라요.
1: 네. 신재정의 99백백 듣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네, 일산 마두동의 오킴스 피부과 조학래 원장에 나와서 피부 트러블 상담을 해드릴 건데, 1814님이 저는 올해 70살인데 목 주변에 물사마귀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이렇게 미리 문자를 주셨고, 5187 청취자도 모낭염인데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법 좀 알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부 관련 트러블 있는 분들 짤막짤막하게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2: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3: 유통 빤데기
2: 끓여 먹어도
4: 볶아 먹어도
2: 그냥 먹어도
4: 고소하고 실속 있고
2: 어디서나 간편하게
3: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난 것처럼 좋다.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조용히 시무가 부릅니다. 줄리엣 이 노래 듣고 피부 클리닉 시작합니다.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 질환을
1: 제대로
0: 해결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건가?
2: 자, 피부치료 만능손 조항래 원장의 피부 클리닉.
1: 이쁘지 않다고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네, 오늘은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어서 와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또 피부 치료의 만능선입니다. 손대면 바로 백옥 피부. 조항래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조 원장님도 오랜만에 나왔죠?
2: 네.
0: 한 달?
2: 한 달이
0: 넘었어요?
2: 좀 넘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네. 자, 풍금 씨는 어떻게 바빴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왔어?
4: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네. 이제 행사철이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다람쥐처럼 모아야 겨울을 나거든요.
0: 아, 얼굴이 좀 부었다 그래서 그런지.
4: 아 네? 그게 제가 그 이제 김밥만 먹고 다니다가 네. 김밥을 잘못 먹고 장염에 걸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근데 오늘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그 고민이 지금 생겨가지고.
0: 아니 장염은 아니지. 저분은 피부과 전문인데 내과 전문의한테 물어봐요. 장염은.
4: 아니 근데 네. 장염인데 피부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한번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0: 아니 우리가 저 3부 첫 곡으로 신재동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4: 네.
0: 99백백이라는 노래 들었잖아요.
4: 네네.
0: 어, 풍금 씨도 KBS 전국 노래자랑 무대 여러 번 서실 것 같은데?
4: 어, 저 대구 달성군도 가보고, 네. 영광도 가보고, 갈악시장.
0: 굴비 영광?
4: 네.
0: 갈악시장?
4: 갈악시장도 가보고.
0: 아, 그랬구나.
4: 네네.
0: 그 신재동 악단장도 잘 알겠네요, 그러면?
4: 네, 단장님께서 저 달고나랑 이대로라는 곡 두 곡도 저 써주셔가지고,
0: 그랬구나.
4: 또 노래도 부르고, 아. 네, 저 또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 본격적인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풍금 씨가 참여 안내를 좀 해주세요.
4: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와 무료 문자 TBS 앱으로 피부 관련 상담을 받겠습니다. 알고 싶은 의학 정보나 뭐 피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나눔 선물도 받아갔어요.
0: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저 풍금 씨가
4: 네.
0: 장염과 관련된 피부 트러블 좀 물어보고 싶다. 그거부터 슬슬 짤막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4: 아 제가 요즘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0: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저 원장님 보고 얘기.
4: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네. 기분이 좋아서 한창 피부가 너무 백옥처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미용실에서 피부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장염 걸리고 나서 엊그제 이제 제가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된 거죠. 그때부터 얼굴이 막 이렇게 좁쌀 같은 빨갛게 막 토돌토돌토돌 막 올라오더니 얼굴이 막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막 여기 손바닥에 막 물집도 막 생기고.

0: 그렇잖아요.
1: 전문적으로.
0: 그러니까 바쁘고 긴장하고 약간 피곤할 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오거든요. 얼굴이 막 울긋불긋해지고 약간 기름져지고 두들두들해지고.
1: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0: 네.
1: 유난히 기름진.
2: 지루성의 지자가 이제 지방지자 그거예요.
0: 기름지자. 루는 눈물루자. 그러니까 기름이 눈물처럼 흐른다 이런 의미인데.
1: 개기름이
0: 그죠. 개기름인데 그게
1: 아니 그막 손바닥에 물집도 막 생기고.
0: 예, 요 손바닥 물집은 한포진이라고 요것도
1: 네.
0: 긴장하고 피곤할 때 생겨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장염이 걸리니까 이제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하고 한포진이 확 심해진 거죠.
1: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 빨리 가라앉혀요? 저또 병원 가야
0: 일단
1: 되는데.
0: 응급처치는요, 쉬셔야죠. 조금 쉬셔야 돼요.
2: 돈 벌지 말아야 된다는데.
0: 네.
1: 그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럼 혹시
2: 일단 가급적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하고.
1: 네, 방송
2: 또
1: 혹시 듣고
2: 뭐 약
1: 계신
2: 같은 건
1: 분들.
2: 있어요? 약?
1: 응?
0: 약은 있는데요. 뭐 이게 직접 구할 수 없는 약들이에요. 전문 의약품이라서 이제 병원을 가서 처방을
1: 가서
0: 받아야 돼요.
1: 병원 가야겠다.
2: 피부과를 가야 되겠네.
1: 가야 될것 같아요.
2: 조항래 원장 피부과 한번 가봐요. 시간 되면.
1: 저 행사장에서 혹시 만나더라도 살찐 게 아니라 얼굴이 부어오른 거니까 저 살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2: 자, 일단 상담 보조 알바의 증상부터 한번 상담을 해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풍금 씨. 문자
1: 네.
2: 소개해 주시면서 상담을 시작해 주세요.
1: 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1814님께서 저는 올해 70인데요. 목 주위에 물사마귀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 물사마귀 목 주변에.
0: 네.
2: 저도 나이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생겨요.
1: 물사마귀가 뭐예요?
0: 이렇게 목 주위에 쥐젖이라고 얘기도 하고.
2: 약간 손톱으로 잘라버리는데.
0: 뭐 한 개 야무지게 독한 마음 먹고 하면 잘라지긴 하는데 네. 이제 2차 감염이 생기고 조금 그
1: 흉터?
0: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2: 그래요?
0: 예.
2: 그러면 안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까?
0: 그래도 오는 게 좋고요. 정 네. 급하시면 하나 정도는 해보십시오.
2: 하나는 떼는 걸로 하고.
1: 그럼 아예 그 조금 이렇게 얘가 처음부터 크게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물사마귀가 쥐젖이라고 사실은 피부 노화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물사마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마귀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균하고 연관이 되면 자꾸 비비면 번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고,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로 하나하나 태워서 없애야지 완벽하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없애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에 이렇게 때를 민다고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거나 비비면 좀 더 주변으로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하시면 좋겠다라고
2: 일단 병원을 가야 된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겼을 때 그럼 아예 초창기 가는
0: 번지기 전에 네. 몇 개 없을 때 가시는 게 좋겠죠.
1: 네. 5187님께서 저는 모낭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모낭염이 뭐죠?
0: 네, 모낭염이 모낭의 염증 이렇게 생긴 건데요.
2: 머리카락?
0: 아니죠. 모낭은 이 얼굴에 있는 모공도 다 안에 모낭이 들어있으니까
2: 네.
0: 그러니까 솜털이라도 하여튼 털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낭염은 주로 그러니까 얼굴에도 잘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몸통이나 엉덩이 부분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모낭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답드리기가 어려운 게 모낭염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 모낭충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주사 피부염도 모낭염처럼 생기고 여드름도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좀 모낭염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치료법은 정말 이게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낭염 치료법은 항생제나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는 또 치료를 받아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럼 모낭염이면 막 붉게 막 올라오고 가렵고 막 그러나요?
0: 아니요. 보통 모낭염이라고 하면은 표현하기에 트러블 생겼다라고 하나 이렇게 곱는 것 같이 이렇게 얼굴에 뻘긋뻘긋 이렇게
1: 뾰루지
0: 같이 돋는 거 있죠. 그게 되게 모낭염의 형태죠.
1: 그렇구나. 1086님께서

0: 모낭염 주사 피부 진단 받고 수란트라 쓰고 좋아졌는데 한쪽 볼이 따가워서 수란트라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란트라 바르고 얼굴이 하얘지다 중단하니까 볼이 다시 빨개지는 것 같아요. 다시 발라야 되나요? 주사 피부 때문에 딜란트렌 정도 복용 중입니다. 하셨어요. 전문 용어가.
1: 수란트라, 뭐약 이름인가 봐요?
2: 예, 수란트라라고 이제 그 아까 제가 이분 질문 역시 모낭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모낭염 중에 주사 피부염에 의한 모낭염으로 지금 치료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수란트라가 모낭염의 원인, 균인, 모낭충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모낭충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란트라를 쓰고 좋아졌는데 얼굴이
0: 따가워서.
2: 따가워서 중단을 했는데 다시 모낭충 아 저기 주사 피부염이 붉어지더라 계속 발라야 되는가라고
1: 네.
2: 할때 사실 수란트라라는 약은 그렇게 자극적인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이나 일시적으로 이런 자극이 됐을 수 있으니까 조금 며칠 쉬었다가 다시 수란트라를 발라보는 거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자극이 된다면 처방 받으신 그 병원에 가셔서 수란트라 말고 다른 모낭충을 억제하는 약이 또 있거든요. 로젝스라고 또 그걸로 한번 바꿔볼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럼 저도 혹시 막 모낭 그런 거일까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이러는 걸까요?
2: 본인도 얼굴이 약간 모공이 좀
0: 모공
2: 있고
0: 있어요,
2: 약간 지성
0: 맞아요.
2: 피부이니까
0: 네.
2: 모낭충은 정상 사람한테도 다 모낭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증식이 돼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주사 피부염, 모낭염이 되는데 본인도 얼굴이 약간 붉고 그러면
0: 맞아요, 붉어요.
2: 주사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약들을 좀 발라서
0: 발라주면.
2: 모낭충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아니, 여태 안 가봤어요? 피부과에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있는데?
0: 아니, 그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생긴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어제까지 제가 또 일을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얼굴이
1: 누구
0: 이러면.
1: 보고 대신 가라 그러면 되잖아.
0: 예?
1: 대신 가라고.
0: 아, 저를 대신할 사람은
1: 그런 거?
0: 없어요.
1: 본인이 참 가야지. 사람 불러서는 안 되는 일이구만. 바빠도 가야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0: 근데 이거 피부가 그래도 좀 좋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지금
1: 시간 내서 꼭
0: 걱정입니다. 네,
1: 가시기
0: 원장님한테
1: 바라고요.
0: 가야 될것 같아요. 네, 6733님께서 저는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심했어요. 여드름 흉터가 심한 편이라서 콤플렉스인데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2: 네, 여드름 흉터 가진 분들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얼굴 피부니까 컴플렉스가 꽤 있으신데,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사실은 되게 다양합니다. 여드름 흉터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푹움푹 패인 타입이 있는데, 움푹움푹 패인 것 중에서도, 이렇게 파도 물결 치듯이, 꿀렁꿀렁 들어간 롤링 스카라는 게 있고 볼펜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박스 스카라고 그런 타입이 있는데 세 타입이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최근에 하여튼 여드름 치료법을 크게 얘기하자면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벨루티라고 레이저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가 있겠고 그다음에 니들 RF라고 어떤 바늘을 이용한 치료가 있겠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여드름 타입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역시 피부과를 한번 찾아가셔서
1: 네.
2: 여드름 흉터에 따라서 치료법을 정하고 치료하시면 될것
1: 예,
2: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예전에 그 여드름 나면 막 이렇게 한번 확 일부러 상처를 내가지고 다시 새살을 돋게 하고 막 그래야 한다고 막 제가 들은 것 같은데.
2: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의 기본 원리는 다시 상처 내서 더 좋은 형태로 아물게 하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아, 그게 그러면은 아물 때 잘못 아물어서 자국이 그렇게 이렇게 푹
2: 그렇죠.
0: 파인
2: 이제
0: 건가요?
2: 염증, 여드름 염증이 심했을 때푹 파여서 염증이 이제 흉터가 생겼는데 아주 적절한 상처를 내는 게 흉터 레이저예요. 그 옛날에 레이저 개발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칼 가는 맷돌 있죠.
1: 네.
2: 그 이 돌리는 맷돌, 네. 돌아가는 맷돌.
1: 돌로 만든 거, 하강암으로 만든 거.
2: 어, 윙 네. 돌아가는 거요? 네.
1: 아, 전동으로 기계로 돌아가는
2: 기계로 돌아가는 거? 거요. 네, 네. 그걸로 여드름 흉터, 수두 흉터 있는 천연도 옛날에는 흉터 많았으니까 네. 그 맷돌, 그 돌아가는 맷돌로 피부를 갈았어요.
1: 실제로요?
2: 실제로요. 근데 그걸 갈 수가 없으니까 피부가 말랑말랑하니까 순간적으로 피부를 딱딱하게 얼린 다음에 윙 갈았어요.
1: 어, 그랬어요?
2: 실제로? 아주 옛날 얘기죠. 아주 아, 옛날 얘기.
1: 그러니까 지금의 레이저 치료가 나오기 훨씬 전 얘기입니까?
2: 훨씬 전이죠.
1: 아, 그땐 또 그랬구나. 피부를 순간적으로 얼려가지고 맷돌 같은 거로 돌렸다. 그라인더 같은 거로.
0: 네. 그럼 그게 나아요?
2: 겸화 브레이저. 그러니까 아주 적절히 상처가 났으면 네. 괜찮아지는데 조금이라도 윙하다 깊게 들어가면 또 다른 흉터가 네. 남죠. 옛날에는 네. 이제 그랬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저희들이야 뭐 레이저로 요새 편리하게 치료를 받고
2: 네,
1: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1: 그렇죠. 자, 풍금 씨가 지금 상담 문자 많이들 안 보내주고 계신데 풍금 네. 씨가 참여 문자 안내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0: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와 무료 문자 TBS 앱으로 피부 관련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1: 예,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거 저 풍금 씨가 가수하고 노래 제목을 소개해 주세요.
0: 제가요?
1: 네.
0: 아, 네, 제 노래고요. 풍금이 부르는데요. 사랑하오라는 곡입니다.
1: 네. 네. 창피해요?
0: 네, 제가 제 입으로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네, 일산 마드동 오킴수 피부과 조학래 전문의와 피부 트러블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 남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조학래 원장님. 제가 그 국민 가게라는 데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는. 거기 갔다가 이게 피부 크림만 이렇게 큰 통에 파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거 안 샀는데 좀 싸잖아 거기서 사면. 그래가지고 사다가 화장대 올려놓고 샤워하고 나면은 얼굴은 이제 밀크로션 따로 남성용 뭐 그런 바르지만 이런 전신에 그걸 바르기 시작하거든요.
2: 네.
1: 근데 바르면서 이게 좋긴 좋겠지 하면서도 바르지만 남자인데 제가. 여자도 아니고.
2: 네.
1: 그 전신에다가 손 닿는 데까지 그런 걸 발라주는 게 그 하얀 크림인데 뭔지 아시겠죠?
2: 네네.
1: 그런 걸 발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 바르고는 있습니다만은.
2: 발라주는 게 좋죠.
1: 왜 그래요?
2: 그 좋은 이유가 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막아내는 어떤 장벽층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1: 네.
2: 동물은 털이 있고
1: 네.
2: 물고기는 비늘이.
1: 그렇죠. 강아지는 털이
2: 있지. 네, 다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은 맨살이니까 그 역할을 그냥 피부가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2: 그걸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 그러는데 피부 장벽에 큰 구조물 두 개가
1: 예.
2: 각질층하고 내 몸에서 나오는 피지, 기름.
1: 예. 예.
2: 그 두 개가 각질층 사이에 피지가 싹 스며들어 있는 게 우리 몸에 피부 장벽이에요.
1: 예.
2: 근데 몸에서 나오는 피지가 좀 모자라요.
1: 예.
2: 특히 나이가 들수록.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러니까 각질층은 있는데 피지가 없으니까 약간 푸석푸석 건조해져요.
1: 아, 그래서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거구나.
2: 네, 그러면 이제 장벽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피지가 덜 나오니까 바깥에서 그 피지 성분의 보습 크림을 발라서 피부 장벽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1: 그러면 열심히 발라야 되겠군요. 남자라고 그렇죠. 뭐 이까짓까 그럴 게 아니고.
2: 그리고 피부 장벽을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질층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네. 때미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1: 이태리 타월로 박박 밀고.
2: 각질층 없어져라, 각질층 없어져라 하고 밀어내는 거거든요.
1: 오.
2: 그러니까 각질층을 밀어내. 그러니까 때민 다음 날쯤 건조하고 가렵고 그래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 실제로 있습니까?
2: 많죠. 그래서 저는 피부과 전문의가 된 이후로 때는 안 밀어요.
1: 이태리 타월 안 씁니까, 그러면?
2: 이태리 타월 안 쓰고 그냥 타월에 비누 묻혀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그 몸에 있는 불순물들은 닦여내지
1: 예.
2: 그 각질층은 벗겨내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질층 보호를 위해서 남자라도 그걸 바르는 게 좋다.
2: 네.
0: 근데 저도 때는 안 밀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을 되면서 갑자기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름에 바르던 이제 바디 로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바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강이에 각질이 생기면서 얼굴도 이렇게 쓰던 화장품 늘 똑같이 바르는데 좀 건조하고 그럴 때 혹시 내가 화장품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더 많이 발라야 되는 건지 그런 좀 요즘 추워지면서 그 고민을 했는데
2: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면은 이 환절기는 습도, 온도 이런 게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피부 입장 그 장벽층이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이 편차가 크니까 그 완충 역할을 못하고 장벽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역시 그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좀 더 피지 성분이 강한 그 보습제는 쉽게 말하자면 약간 더 끈적이는 약간 그 오일리한 그, 예, 그걸로 바꿔주는 게 좋죠.
0: 좀 더 날이 추워지면.
2: 네,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청취자들 또 궁금사항 소개해 주세요.
0: 네, 1656님께서 30대 초반 딸이 손바닥 다한증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면목동의 왕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2: 다한증. 네, 지금 손 발바닥 다한증. 인데요. 이 정도에 따라서 지금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다한증이라는 거는 자율신경, 땀을 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자율신경이 좀 항진돼서 생기는 그 병인데 다한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자율신경 자체를 딱 잘라버리는 자율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면 손바닥에 땀이 하나도 안 나요.
1: 어, 예. 그래요?
2: 이렇게 겨드랑이 옆에 있는 그 자율신경 지나가는 그거를 째고 열어서 그 손바닥 땀을 나게 하는 자율신경을 뚝 잘라버리는.
1: 그런 수술은 어느 병원을 가세요?
2: 그거는 보통 이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합니다.
1: 예. 그럼 2차 진료 기간을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2: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나 네. 종합병원 쪽으로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고
1: 네, 참고하시고요. 예.
2: 그다음에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겨드랑이 다한증 이제 치료법으로 바르는 약이 나왔어요. 그 부채표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저기 하는데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처방 받으셔서 네. 그걸 좀 손에 바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참고해 주시고요.
0: 그 공연 끝나면 이렇게 그 와이셔츠가 겨드랑이 쪽에 흠뻑 젖는 거는 굳이 안 발라도 되는 거죠. 그냥 공연 때문에 땀이 난 거니까.
2: 네, 그렇죠.
0: 그죠?
1: 그거는 아. 공연할 때는 얌전하게 공연하세요.
0: 네. 아니, 공연하고 나면 온몸이 흠뻑 젖는데 겨드랑이 부분이 유난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 같은 거 날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여자 가수인데.
2: 아니, 그럼 그 연고 바르고 한번.
0: 그럴까요?
2: 그럼 땀 안 나요, 진짜.
0: 그럼 꼭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1: 처방 받아서 그 연고를 바르고.
0: 아, 그 연고 처방 받아야 되는 건가요?
2: 네, 처방 받아야 돼요.
0: 오케이. 네. 우와.
2: 저한테 오십시오. 처방해드려요.
0: 네네.
1: 오늘 풍금 씨 아주 본전 빼네.
0: 완전. 8021님께서 사진을 보내셨다고.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은 얼마나
1: 남자
0: 하나요?
1: 청취자신데 검정 선글라스 위에 머리에 이마에 뭐가 이렇게 여드름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저 네. 사진을 찍어 올리셨어.
0: 붉진 그러면서 않아요, 그죠?
2: 저 엄청 심하신 건데요.
1: 증세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2: 지금 저거 보면 꼭 어때요? 저기
1: 여드름 아닙니까?
2: 여드름은 아니고
1: 지젖 같기도 하고
2: 약간 제주도 같지 않나요? 한라산 같이 네. 가운데 이렇게 분화구처럼 뽕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1: 네.
2: 저게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한테도 생깁니다. 이 나이 들면서 커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좀 커져요. 나이 들면서.
1: 남자만 있는 거죠. 전립선.
2: 그리고 네. 피지선 증식증.
1: 피지선.
2: 피지선. 그 아까 우리 그 기름 만들어내는 피부에 있는 피지샘이 커져요. 근데 저분의 그 이마에 있는 피지샘은 많이 커진 피지선 증식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피부에 있는 양성 혹이에요. 저거는 이제 레이저로 수술적으로 없애야 되고요.
1: 예.
2: 네.
1: 그렇군요.
2: 없앨 수 있습니다.
1: 이분 이마에 지금 피지선이 커진 게 둘에서도 한 10개 이상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관찰되는 겁니다.
2: 네.
1: 레이저로 저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2: 레이저로 그러면? 치료 가능하죠.
1: 그러면서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비용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2: 네? 비용 얘기는
1: 네.
2: 이런
1: 알겠습니다. 네.
0: 자, 토돌토돌 하시네요.
1: 너? 9047님?
0: 네, 9047님께서 1월부터 온몸에 피부가 조금씩 하얗게 변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백반증이신가요?
2: 아, 이게 온몸에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 이거 역시 너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 가장 그래도 안 좋은 걸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받는 게 제일 필요할 텐데 가장 그래도 안 좋은 게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 게 좋겠고 그 이외에 온몸 전체가 하얗게 된다. 약간 건조해져서 헛부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백반증처럼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건지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백반증이 아닌 걸 확인해서 그게 아닌 거라면 쉽게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뭐 병원을 가셔야 되겠네요.
2: 예예.
1: 네.
2: 예.
0: 확인을 해보세요.
2: 하얗게 변하는 건.
0: 예. 4808님께서 목 주변에 쥐젖이 많이 나서 고민입니다. 쥐젖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혹시 당뇨나 신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바르는 연고 광고를 많이 하던데 적절한 치료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어요.
2: 네, 아까 앞서서도 이제 쥐젖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노화나 바이러스 원인에 의해서 목에 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요. 당뇨나 신장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젖이 생겼다고 해서 당뇨나 신장이 나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바르는 연고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탄산가스 레이저라는 걸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연고로 녹여서 없애는 거는 만약에 녹여서 없애는 연고로 한다면은 주변 피부까지 좀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쥐젖은 정말 뭐 한 1, 2mm밖에 안 되는 건데 연고로 그것만 딱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고는 좀 좋은 치료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영상들 계속 이렇게 올려보다 보면은 광고로 바르기만 해도 떨어져요 하면서 그 쥐젖이 그냥 정말 그냥 바르기만 해도 뚝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없다는 거죠?
2: 이제 그 어떤 그 화학약품 중에 피부를 태우는 화학약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받았던 그 환자, 봤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그런 비슷한 태우는 무좀이 좋아진다는 옛날에 민간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발랐다가 네.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절단 수술을 하신 분이 봤어요.
1: 그래요.
2: 실제로, 예.
0: 함부로 바르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그 농도나 어떤 바르는 시간 이런 게 되게 적절해야지 되는데 목에 있는 쥐젖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로 조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주변 피부까지 다 이렇게 탈 수도 있다.
1: 홍금 씨가 그 얘기 짧은 영상, 쇼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보면 저도 손등 같은데 여기 보면 까만 거 막 나잖아요. 김이 죽은 깨로.
0: 네네네.
1: 이게 다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근데 네. 이런 거라도 좀 없애고 싶은데 보면은 그 거기도 그런 게 있어. 쇼츠 같은데
0: 맞아요,
1: 바르기만 하면 금방 난다고.
0: 없어진다고.
1: 의사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건 과장 광고구나.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학로 원장님 제 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과장 광고 비슷한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0: 구별을 하면.
2: 쳐다보면 안 되죠.
1: 아예.
0: 그렇게 쉬운 건 없다.
2: 네. 네.

0: 그죠.
1: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식약처에서도
2: 네.
1: 최근에 보면은 그런 과대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 그거
1: 왜냐면
2: 당국에서 정말 규제를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모르잖아, 그런
0: 맞아요,
2: 거를.
0: 맞아요.
2: 그 광고, 카피 문구에 현혹돼가지고 내지르고 그러는 건데,
0: 맞아요.
2: 돈만 날린다면 괜찮은데, 아까 조학래 원장이 얘기한 것 마냥,
0: 그치.
2: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0: 그렇지, 그렇지.
2: 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0: 네.
2: 자, 파블로 PD가 선곡을 하나 했는데, 보조 MC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아유, 우리 임영웅 씨가 신곡이 나왔나 봐요. 제목이 모이세라는 노래인데 듣고 올까요?
2: 네.
3: 동쪽 끝에서 부르는 소리 대한의 한가라 오늘.

0: 네, 청취자 신청곡 임영웅의 모이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청취자들께서 문자, 상담 문자를 많이들 지금 막 보내고 계시니까 자, 궁금 씨 빨리빨리 좀 소개 좀 해서
1: 네,
0: 상담을
1: 빨리빨리.
0: 하나라도
1: 네,
0: 받아보자고요.
1: 8686님께서 건선 치료에 다이보베트 연고만 발라도 치료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 네, 건선은 아주 그 만성 질환이긴 한데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기는 하지만 다이보베트는 건선 치료에 특화된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거든요. 다이보베트만으로 치료가 되나? 예, 당연히 치료가 되고요. 일단 꾸준히 한번 천천히 좋아지니까 꾸준히 발라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으면 꾸준히 발라도
2: 아, 네,
1: 좋겠네요.
2: 그렇죠.
1: 그죠? 1086님께서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발라서 볼 쪽이 붉습니다. 레이저로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 네, 이분이 바로 또딱 스테로이드 이야기를 또 질문하셨는데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장기간 바르면 붉어지는 혈관 확장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일단 스테로이드를 바로 끊으셔야 되고요.
0: 그래요?
2: 그러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약을 바꿔야 되겠고, 그 붉음증은 혈관 레이저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피부과 가셔서 또 치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3955님께서 얼굴 광대 쪽에 검버섯이 갑자기 많이 피어나서 걱정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한번 받으면 그 부위가 다시 재발할까요? 예방법은
0: 아,
1: 없나요?
0: 고민이죠.
1: 물어보시네.
0: 네, 얼굴에 검버섯.
2: 네, 검버섯은 일단 나이가 들면서 좀 생기는 경향인데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광대 쪽에 많이 생기느냐? 또 다른 원인이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버섯은 얼굴 중에서 이턱밑 이런 데는 잘안 생기고 광대,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위에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것도 역시 피부에 생기는 일종의 양성 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물리적으로 하나하나 태워서 없애야 되고요. 다시 재발을 하느냐?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아까 두 번째 원인인 햇빛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야외에 나가실 때꼭 바르고 나가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 될수
0: 이게
2: 있겠습니다.
0: 가을 겨울에도 선크림 바르고 다녀야 돼요?
2: 가을 겨울이나 여름이나 자외선의 차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0: 그래요?
2: 오히려 흐린 날에도
1: 맞죠.
2: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한80% 정도의 자외선은 그대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근데 진짜
0: 아니, 우리 원장님도 바르고 다녀요, 그러면?
2: 저도 지금 오전에 발랐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거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 보면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 왼쪽 얼굴이 더 많이 타. 그 왼쪽에 훨씬 더 주름도
2: 맞아요.
1: 많이
0: 아,
1: 생기고.
0: 홈쇼핑 광고에 또 그런 게 있어?
1: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거기에 햇빛을 왼쪽으로 이제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쪽이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검버섯도 훨씬 많이 생기고.
2: 제가 진료할 때도 보면 왼쪽에 좀더 잡티나 기미 이런 게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실제 임상에서도 그렇습니까?
2: 예, 그래요.
1: 그럼 진짜 선크림이 진짜
0: 그
1: 중요한.
0: 선크림을 왼쪽만 바르고 다녀요.
1: 아, 그건 안 돼요. 아니, 피부도
0: 아, 바르는 게 귀찮으니까.
1: 아니, 온몸에 그렇게 듬뿍듬뿍 바디크림 바르시는 분이 얼굴에도 바르셔야죠. 그죠. 네, 5180님께서 40대 남성입니다.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이 나이에 상관이 크게 없을까요? 피부 재생 속도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2: 40대 남성분이 피부 재생 속도를 여쭤보시면 안 되죠. 지금 아주 베스트 나이이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치료되실 수 있을 겁니다.
0: 여드름 흉터 시술 얼마든지 좋답니다. 다녀오십시오.
1: 저도 늦지 않았네요.
0: 네.
1: 4821님께서 중2 딸아이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생겼는데 피부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세안 방법이나 세안제 사용하는 거 등등요 하셨어요.
2: 네, 이제 중2면은 아주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와장창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막히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그걸 좁쌀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보통 화이트 코메돈, 블랙 코메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모공이 막히는 거를 교정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바르는 게 필요하겠지만 집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얼굴에 유분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안은 좀 그 모공 있는 부분에 꼼꼼히 세안을 잘 하시는 게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좁쌀여드름이 생겼으면

0: 병원 가서 바르는 여드름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산 마두동의 오킴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학래 원장님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네.
1: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일단 광고 듣고 옵니다.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4: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오케스 피부과 원장님 고맙고요. 보조 MC 통금씨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통금씨가 소개해주세요. 누가 부른 뭐죠?
6: 통금의 밥 먹고 합시다.
1: 이 노래 듣고 저희 끝내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6: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는데 신리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조금 전에 치워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근 현재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 가운데 오늘 유독 작업 구간이 많으니까 도로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이미 긴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9km 구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 내외로 정체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Up and pull on for me, take off the yard. If you are to restrict the reason, I'll be a little bit of a bandage.
2: 내가 잔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오면 대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입을 열고 나면 한마디로 끝나지가 않아요.
3: 딱 한마디만 할게. 이것도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까지 나오면 아 아직 좀 더 남았구나 싶습니다.
2: 잔소리에는 익숙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한마디, 대답이 없으면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래도 기척이 없으면 내 말 듣고 있어? 하고 확인하게 되죠.
3: 듣고는 있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알고요. 속으로 먼저 말해볼 때도 있습니다. 저러다 꼭 나중에 후회하지. 거의 동시에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2: 듣는 쪽에서는 알았어 알았어 하는데 하는 쪽에서는 그 대답이 영 못 믿었죠. 정말 알았다는 건지 그만하라는 건지.
3: 그런데 저도 누가 알았어 하고 돌아서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듣기 싫어하던 말이 이렇게 술술 나와요.
2: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자리를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잔소리를 듣고 또 누군가에게는 잔소리를 하죠. 아까는 그 얘기 또 해? 해놓고 이번에는 제가 아 몇 번을 말해야 해 하고 있습니다.
3: 걱정돼서 할 때도 있고 답답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리도 합니다. 그 앞에서 못한 말을 뒤늦게 다 하는 거죠.
2: 내가 할 때는 꼭 필요한 말인데 남이 하면 조금 줄여줬으면 싶은 말, 잔소리. 오늘 한 시간은 서로를 고치게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같이 있어봐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4: 미미시스터즈입니다.
5: 매간이 중국.

0: 첫 곡, 조정치의 늙은 언니의 충고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5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1: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좋죠.
0: 아, 요즘 날씨 정말 좋아요.
1: 벌써 단풍이 울긋불긋.
0: 네,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진짜 조금은 서늘해진 느낌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1: 맞습니다.
0: 긴팔 입고 왔습니다.
1: 그러게요. 이렇게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
0: 네.
1: 하고 싶은 게참 많아지는데
0: 맞아요.
1: 그중에 또 하고 싶어지는 것이 잔소리.
0: 그쵸. 가족한테 오늘 긴팔 입고
1: 그렇지.
0: 나가라.
1: 날이 갑자기
0: 추우니까
1: 쌀쌀해졌으니
0: 차가운 거 먹지 말고
1: 그렇지.
0: 시원 따뜻한 거
1: 국물
0: 먹어라.
1: 먹어라. 우산 갖고 가라.
0: 그쵸,
1: 나이
0: 그쵸.
1: 나이. 이 주제는 또 저희 둘에도 또할 얘기가 참 많죠.
0: 아, 또 저희가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1: 아, 잔소리 역사.
0: 제가 작은 미미한테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여러분 이건 들어보셔야 돼요. 작은 미미가 같이 걸으면 꼭 항상 조금 앞서서 걸어가요. 뒤에서 차나 오토바이 뭐 자전거 많이 오잖아요.
1: 아,
0: 그럼
1: 그렇죠.
0: 제가 차차 오늘 올 때도 했거든요. 차차 하고 꼭 알려줘요.
1: 하는지도 몰라 이제.
0: 여러분 이게 잔소리인가요?
1: 공기 같은 거의 숨 쉬듯이 하는 잔소리. 아, 저도 차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0: 알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눈에는 차가 오고 저 앞에 작은 미미가 막 위태롭게 걸어가니까
1: 막 내가 막 밑에 너무 위험해
0: 그,
1: 보여.
0: 그렇지 위험해 보여. 막 끈 풀려 있고 막 운동화 끈 맨날 풀려 있고 일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저도 알고 걷고는 있는데 뒤에서 또 차차 하니까요.
0: 네.
1: 자전거가 와도 차, 오토바이가 와도 차,
0: 자전차.
1: 차가 와도 차.
0: 자전차 또 뭐냐 오토바이 아무튼 일단 뭐가 자동차. 오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TBS처럼 친절하게 교통 상황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1: 배려 깊은.
0: 네, 근데 작은 미미는 항상 이것도 잔소리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저한테
1: 하는 쪽에서는 꼭 해야 하는 말이고 듣는 쪽에서는 이미 아는 말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0: 뭐 아무튼 역사가 길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1: 네.
0: 저희가 공연 의상 좀 아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 그렇죠.
0: 공연 의상 입고 있으면
1: 네.
0: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근데 네. 작은 미미는 그냥 아무데나 철퍼덕 철퍼덕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다 일러야지. 그럼 저는 또 아 의상 입고 거기 앉으면 어떡해. 아이고 더러워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근데 저는 또 지저분한데 아무데나 또 앉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 누울 자리 보고
0: 기준이
1: 앉는 자리
0: 뭐냐고.
1: 보고 앉는 거죠. 큰 미미는 근데 이제 의상이 먼저 신경
0: 그쵸,
1: 쓰였던
0: 그쵸.
1: 거죠.
0: 그러니까 의상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이거 빨기도
1: 그치.
0: 좀 힘든데 어디 걸려서 찢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근데 하나하나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고 제가
1: 그쵸.
0: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작은 미미는 이미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데 별 생각 없이 저 혼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같이 앉는 거예요. 그냥 의상 입고 그냥 같이 앉아요 옆에.
1: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0: 인정한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이구나 뭘 입어도. 근데 저도 앉아보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큰 미미한테 잔소리 잘 안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야 나는 너한테 잔소리 안 하지 않냐.
0: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아, 난 잔소리 들을 일을 애초에 안 한다.
1: 과연 그래서 그런 것인지.
0: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잔소리를 안 한 것인지.
0: 네.
1: 아 본인이 잔소리 들을 없다는 잔소리 들을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
0: 아 저는
1: 제가,
0: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제가 마음이 워낙 넓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 뭐,
1: 여러분.
0: 그런 거 생각하시면 뭐 생각 나신다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뭐 잔소리 특집이니까요.
1: 아, 좋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크미미는 제가 의상 입고 앉는 걸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된 건데
0: 네.
1: 반대로 예전보다 잘 듣게 된 잔소리도 있어요.
0: 아 이제는
1: 그렇죠?
0: 그 어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이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사실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 그렇지.
0: 요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잘 먹고 있어요 하시나요?
0: 아주 잘해 먹은 밥 사진만 골라서 보내드려요.
1: 아, 나 이렇게 잘 차려 먹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너무 잘해 먹는 것 같으니까 사진 보시면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러시죠.
1: 사진 보고 바로 인정하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밥 걱정은 확실히 덜어드린 걸로
0: 네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은
0: 그렇습니다.
1: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하게 되는 잔소리 있으신가요? 내가 왜 같은 말을 10번씩 하게 됐는지 좀 들어봐라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해주세요.
0: 네, 반대로 이 잔소리는 정말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하는 이야기도 좋고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듣는 단골 잔소리 단골 잔소리가 있다면 보내주시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하도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냥 저처럼 인정하게 된 일 예전에 듣기 싫었던 말이 어느새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 지금 생각하면 그 얘기는 좀 들을 걸 이런 잔소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해주시는 잔소리도 환영입니다.
1: 맞습니다.
0: TBS 앱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0951입니다.
1: 걱정돼서 붙은 한마디가 상대에겐 참견으로 들릴 때도 있죠. 오늘 내가 한 말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의 교만과 참견.

0: 혹시 몰라의 교만과 참견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또, 잔소리 테마. 지금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1: 잔소리 또
0: 문자
1: 테마가
0: 많이 왔어요.
1: 나오니까 여러분이 막 끝도 없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일단 꽃마리님께서, 미미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0: 안녕하세요.
1: 함께 해주세요.
0: 네. 오일사오님,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비 온다, 우산 챙겨라, 쌀쌀하다, 겉옷 입어라 하며 손에 쥐어주시던 우산과 옷가지들이 어릴 땐왜 그리 거추장스럽고 잔소리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엄마 말대로 꼭 소나기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불어왔고, 그 덕분에 저는 비한 방울 맞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채 따뜻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접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우산을 챙기는 날이 오니까 그때의 잔소리가 사실은 저를 향한 엄마의 가장 깊은 관심이자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저보다 앞서 날씨를 살피며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던 엄마, 그 다정한 걱정과 울타리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와, 이렇게 또 엄마의 사랑을. 근데 진짜 어른이 되면 잔소리 점점 들을 일이 줄어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 잔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부모님께 잔소리를 우리가 또 하게 될 때가
1: 그쵸,
0: 있잖아요. 엄마
1: 그쵸.
0: 오늘 비 온대, 우산 챙겨.
1: 네,
0: 엄마 날씨
1: 그러니까.
0: 추우니까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뭔가 잔소리와 애정은 또 종이 한장 차이가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0: 네.
1: 식탁에 물만 흘려도 장가 안 가서 그래! 하시는 엄마 때문에 고향 집에 잘안 오던 동생이 갑자기 엄마 밥이 생각나 푸짐하게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잔소리를 들었으나 3일은 못 넘기겠다면서 가더라고요.
0: 3일 오래 버티셨다.
1: 장가 안 가서 그래! 요거 3일 들으면은 집에 가고 싶겠죠.
0: 엄마 밥도 먹고 싶지만 동시에 잔소리도 먹어야 하는 그런
1: 살짝
0: 상황이군요.
1: 그 귀마개를 살짝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살짝
0: 그러게요.
1: 모르게 이렇게 딱귀 안에 넣어두시고
0: 너무
1: 밥을 즐기시면 그게 또 행복이에요. 네.
0: 맞습니다. 3983님, 안녕하세요. 미미시스터즈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1: 3983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네.
1: 5145님께서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나고 있으면 딸이 나타나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아니면 엄마 나 심심해 책 읽어줘. 라고 합니다. 저를 구해주는 딸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0: 따님 센스.
1: 과연 그럴까요? 과연 구해주는 게 맞을까요?
0: 근데 요맘때 내가 좀 이렇게 좀 끼어들어야겠다 이런 눈치가 따님이 또 생긴 게
1: 또,
0: 아닐까
1: 또
0: 싶네요.

0: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별로다라면 네가 그렇죠. 밥 해먹어! 네가 나이 가면서 이제 책 직접 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불똥이 튀는 거죠.
1: 아, 그렇죠. 오일사오님, 제가 아내에게 자, 8368님 문자로 넘어갈게요. 아, 충고도 정말 싫은데 더 싫은 건 잔소리 크. 아, 그렇죠. 충고도 사실 내가 원치 않은 충고는 잔소리처럼 또 들릴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그쵸? 근데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충고냐 잔소리냐 조언이냐.
1: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0: 그렇죠. 네.
1: 저는 그래서 그런 약간 원칙이 있어요. 아, 원하면은 해준다.
0: 아, 원하는 거
1: 원치
0: 받거나
1: 원치 않으면은 굳이 말을
0: 그쪽에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0: 뭐 이렇게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두 팔 걷고 도와드리지만
0: 네.
1: 아, 일단은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거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네. 저도 정말 점점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1: 네.
0: 같아요. 오이사오님께서 어머니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 공부 안 해? 그래. 내 인생이냐? 네 인생이지. 알아서 해라. 대학 가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 아빠가 되고 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었네요.
1: 아, 안 그래도
0: 아니 근데 이 레퍼토리는
1: 맞아.
0: 뭐 한 200년 동안 안 바뀌는
1: 레퍼토리인 그러니까 저희 것 방송 같아. 시작하기 전에 피디님이랑도 대본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제가 듣던 잔소리를 제가 요즘에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돌고 도는 잔소리. 아, 진짜.
0: 아, 진짜 너무 이 레퍼토리 너무 정해진 레퍼토리라서 굉장히 정겹다. 오랜만에 보니까.
1: 1439님께서 오늘도 딸에게 숙제 먼저 하고 놀라고 하며 잔소리를 했죠. 매일 반복인데 이 고리를 어떻게 끝나요? 아, 자 이제 육아 고민 제가 좀 들어주겠습니다. 네.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중2인데 중2입니다. 제가 또 이 잔소리를 진짜
0: 중2병.
1: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본인이 숙제 안 하고 어디 한번 크게 혼나거나 지각해가지고 크게 큰일이 나거나 하지 않은 이상 안 바뀌더라고요.
0: 아, 1339님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거 저는 좀 약간 네. 제가 당했던 거 저희 엄마가
1: 네.
0: 숙제 먼저 하고 놀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너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1: 그치.
0: 그냥 놀아 숙제
1: 놀아,
0: 하지마
1: 놀아.
0: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렇게 하면
1: 더
0: 굉장히 약간 불안해지면서
1: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
0: 해야 되나?
1: 느낌
0: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맞아요.
0: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일시적으로는
1: 고리는
0: 효과도 있을 수 있다.
1: 고리는 우리가 끊을 수 없어. 아이가 직접 끊거나 네, 그 순간이 또 올 때까지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뭐 네.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맞아요.
0: 뭐 이렇게 약간 빈정대듯이 놀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 그럼...
0: 아니야 놀아 아 진짜 놀아
1: 아니, 절대 진짜... 숙제하지 마 절대로 놀아 그냥
0: 절대로
1: 놀아.
0: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그렇지.
0: 해도 무섭더라고요.
1: 좋은 방법이네요.
0: 네, 여러 가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8528님 네.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도 출첵입니다.
0: 반갑습니다. 8528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1: 김초국마니님 반가워요 미니미 미시스터 오늘 날씨가 잔소리 듣기 너무 좋습니다. 자연사자 출첵합니다. 잔소리 중 최고는 아내 잔소리.
0: 아, 김처봉만이님은 아내분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1: 진짜.
0: 같이 만난 것도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1: 네.
0: 뭐 잔소리 듣는 것도 이렇게 사랑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1: 너무 좋겠다.
0: 보기 좋으세요 정말.
1: 진짜.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320님께서 얼른 결혼하라는 게 충고일까요? 잔소리일까요? 간섭일까요? 참 애매했어요. 이거는
1: 충고이자 잔소리이자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저는 오지랖이자 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이거는 본인이 정말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겠죠.
0: 네.
1: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0: 살포시 귀마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바로 이팔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사랑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 계속 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쌀쌀하니 스카프하고 나가셔라 미세먼지 나쁘니까 창문 열어두지 말아라 등등 챙길 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건강만 하세요.
0: 맞아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1: 네.
0: 엄마 아빠의 잔소리 다 괜찮다 건강만 하셔라 이런 생각
1: 맞아요.
0: 진짜 많이 들어요.
1: 맞아요. 잔소리를 하실 때 건강하신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잔소리 안 하는 순간 뭔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0: 맞아,
1: 있어요.
0: 맞아. 그럴 수도 있어.
1: 감사합니다.
0: 오늘따라 또 잔소리 테마에
1: 그러게요.
0: 엄마, 아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1: 네.
0: 또 피어나네요.
1: 9746님께서 꼭 너 닮은 딸 낳아보라.
0: 이 잔소리 이거는 저주 아닌가?
1: 근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0: 아, 하시죠. 이것도. 많이 하셨던, 많이 네, 들었던
1: 유명 소리예요. 레파토리 중에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0: 저도요.
1: 너 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저주가 안 먹혔어. 딸이 없어. 2894님께서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네. 아내가 하는 잔소리는 다 듣기 싫지만 특히 설거지를 제가 했는데 고춧가루 하나가 묻어있으면 그걸로 잔소리합니다. 매번 깨끗하지만 고춧가루 묻을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건 요리도 제가 했거든요. 진짜 억울하겠다. 그리고 가끔 아내가 설거지하고 나서도 고춧가루 있거나 밥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전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닦아요. 너그러운 제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두 소리 듣는 게 싫거든요. 아우 잔소리.
1: 아우 잔소리.
0: 아 근데 여기서도 사랑이 느껴진다.
1: 아 느껴져.
0: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잔소리를 안 해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냥 제가 하고 마는데 그럴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금이미한테도 항상 그러는데 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것만큼 저 사람도 똑같이
1: 그렇죠. 봐주고
0: 나처럼
1: 있다.
0: 뭐 봐주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2893님처럼 이렇게 너그러운 쪽이 또 항상 있어요.
0: 맞아요.
1: 두 사람이 있으면 꼭 그 밸런스가 맞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아, 남양주에 사는 결혼 7년차 남편 2893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1: 김초봉마니님, 오늘은 다음 주 방송 들을 것까지 두 배로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난 아들, 귀엽고 예쁜 며느리,
0: 어머나.
1: 어여쁜 아내랑 넷이서 이 시간쯤에 로마행 비행기에서 아내 잔소리 듣고 있을 듯요. 크크크. 로마를 가시는군요.
0: 로마 가시는군요. 아, 이탈리아 또 맛있는 거 많죠.
1: 너무 좋으시겠다. 로마에서 듣는 잔소리는 또.
0: 아, 지금 또 로마 날씨 엄청 좋을 텐데.
1: 그렇죠. 아, 유럽 가을 너무 좋으시겠다.
0: 가족 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초봉만이님.
1: 아, 비행기 요 시간대 비행기에 계시는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
1: 얼마나 다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0: 아, 또 다녀오셔서 재밌는 그렇죠.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1: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방송 다시 보기로 또 네. 만나면 되니까요. 즐겁게 네. 다녀오세요.
1: 네.
0: 아,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나면 꼭 뒤늦게 할 말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알았어 하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씻다가 아, 이렇게 말할 걸.
1: 아, 이렇게
0: 억울할
1: 걸.
0: 때.
1: 아, 맞아 있죠. 혼자 있을 때는 참 말이 잘 나와요.
0: 맞아요.
1: 대답도 척척하고 정작 그 앞에서는 못했는데 말이죠.
0: 아, 맞아요. 오늘은 그때 못했던 대답 여기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잔소리에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셨는지 보내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걱정 마.
0: 어차피
1: 잘 먹을 거야.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나고 나면요 유난히 매운 음식이 당길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날 먹고 싶은 두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일명 잔소리는 됐고 매운맛으로 주세요.
0: 맛있게 매운 오늘의 두 선수, 씹는 맛으로 승부할 것이냐, 뜯는 맛으로 맞설 것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잔소리는 됐고 매운맛으로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고고!
0: 잔소리는 됐고 매운맛으로 주세요. 오늘 제가 자신 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매운 낙지볶음.
1: 아,
0: 이름부터 정말 맛있겠죠? 우리 피디님은 자기는 이미 한 표 정하셨다고 방송 전에 매운 낙지볶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낙지를 잘게 잘라놓지 않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묵직하게 딸려오는 통통한 다리. 그걸 먹어야 하거든요. 빨간 양념이 다리 사이사이에 착 붙어있고 접시를 내려놓자마자 매콤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 오늘은 이거다 싶어요. 먼저 밥 없이 낙지부터 한 점 먹어봅니다. 이가 닿으면 탱글하게 버티다가 꾹 씹는 순간 쫀득하게 끊어져요. 즐겨서 오래 씹는 게 아닙니다. 씹을 맛이 있어서 천천히 먹게 되는 거죠. 굵은 다리는 오동통하고 끝부분은 꼬들꼬들하고 씹을수록 낙지의 은근한 단맛과 육즙이 나오는데 아, 그 뒤로 매운맛이 싹 따라옵니다. 아, 맵다 맵다. 그런데 입에 있는 걸 다 먹기도 전에 다음 낙지를 고르고 있어요. 여기에 콩나물이 같이 집습니다. 낙지는 쫀득, 콩나물은 아삭. 양념 먹으면 양파는 달큰하고요. 젓가락 한번 들었는데 입안이 아주 바쁩니다. 아까 들었던 잔소리요? 지금 낙지 씹느라 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아, 2부 시작하느라고 매운 낙지볶음 먹다가 끊겼어요.
1: 어, 제일 맛있는 데서 끊겼어요.
0: 아,
1: 맛있었는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아, 이 지금 낙지 씹느라 그 생각할 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네네.
0: 아주 매운 낙지. 근데 이 매운 낙지 계속 먹다 보면 좀 많이 매워요. 그래서
1: 비벼지.
0: 옆에는 몽글몽글한 계란찜도 놓겠습니다. 숟가락을 넣으면 안쪽에서 김이 올라오죠. 한 숟갈 덜어서 호 불어먹고 이번에는 차가운 마요네즈 콘샐러드. 달콤한 옥수수가 톡톡 터지고 고소한 마요네즈가 입에 남으면 다시 낙지를 먹을 준비가 됩니다. 아, 이제 보니 이 반찬들 저를 쉬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낙지를 더 먹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대접 가져오세요. 밥 넣고 콩나물 넉넉하게 낙지와 양념을 올립니다. 김가루 솔솔, 참기름 한 바퀴, 밥알이 빨갛게 물들도록 슥슥 비벼요. 크게 한 숟갈 떴는데 낙지가 안 보인다? 그럼 다시 떠야죠. 밥 위에 통통한 낙지 한 점 꼭 올려서 입 크게 벌리고 한 입. 고소한 밥 사이에서 낙지가 쫀득하게 씹힙니다. 이 한 숟갈 먹으려고 양념을 남겨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천천히 먹어라 하면 천천히 오늘은 먹고. 대답할 수 있어요. 천천히 먹고 있어요. 이 낙지 오래 씹어 먹고 싶거든요. 오늘 저녁 저의 선택은 씹는 맛 제대로 즐기는 매운 낙지볶음입니다.
1: 아, 금이미가 씹는 맛으로 나왔다면 저는 뜯는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잔소리는 됐고 매운 맛으로 주세요. 저의 선택은요. 매운 등갈비찜. 커다란 냄비 안에서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살이 두툼하게 붙은 등갈비 위로 콩나물과 버섯도 수북합니다. 국물을 떠보면 고기 맛이 진하게 배어있고 달큰한 맛 뒤로 매운 맛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 소매부터 걷겠습니다. 등갈비 하나를 들어 뼈 한쪽을 붙잡습니다. 살이 가장 도톰한 것을 한입 물고 쭉 당겨요. 뼈를 따라 부드러운 살이 벗겨집니다. 겉에는 빨간 양념이 진하게 묻어있고 안쪽 고기는 촉촉해요. 입안에서 고깃결이 풀어지면서 달큰한 육즙과 매운 양념이 같이 나옵니다. 바로 요 맛이죠. 고기는 맛있고 뼈는 점점 깨끗해지고 먹을수록 일이 하나씩 끝나는 기분이에요. 큰 덩어리만 먹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뼈 옆에 얇게 붙은 살, 끝에 남은 한 점까지 야무지게 뜯어야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마지막 살까지 쏙쏙. 앞 접시에 깨끗한 뼈 하나를 통 내려놓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감상은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등갈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중간에는 얇게 부친 메밀전도 먹습니다. 한 점 찍고 먹으면 담백하고 고소하죠. 이번에는 발라놓은 갈비살과 콩나물을 한번 돌돌 싸볼게요.
0: 아,
1: 부드러운 메밀전 안에서 고기와 아삭한 콩나물이 같이 씹혀요. 뼈 들고 먹다.

0: 내가 한 입에 쏙 넣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치즈도 넣어볼까요? 뜨거운 양념 한쪽에 모짜렐라 치즈를 녹입니다. 갈비살에 돌돌 감아 올리면 쭉 늘어납니다. 매콤한 고기에 짭조름하고 고소한 치즈가 붙으니까 아까 먹은 등갈비인데도 다시 맛있어요. 잠깐 쉬려고 치즈를 넣었는데 고기를 더 먹게 됩니다. 밥은요? 밥은 곤드레 밥입니다. 향긋한 밥한 숟갈에 등갈비 양념 조금, 고기와 버섯을 얹어요. 구수한 밥이 양념을 받아주니까 숟가락이 계속 갑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냄비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얌전히 집어먹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날입니다. 뼈 하나 붙잡고 제대로 뜯어야겠어요. 잔소리 듣는 동안 꾹 다물고 있었던 입, 이제는 맛있는데 먹는데 쓰겠습니다. 오늘 저의 선택은 매운 등갈비찜입니다.
1: 아,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먹으러 갔는데, 아, 뼈를 뜯는다? 아우, 귀찮아요.
0: 그쵸?
1: 생각만 해도. 낙지는 한점 집으면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0: 아, 뼈에서 살이 그 쪽쪽 떨어질 때 짜릿한 기분 모르시는군요.
1: 아, 그러다가 또옆 사람한테 꼭 한마디 듣죠. 아, 거기 살 남았다. 더 먹어.
0: 또 잔소리
1: 더 발라
0: 들어.
1: 먹어.
0: 또 잔소리 들어. 야, 너덜 발라 먹어서 빨리 먹어. 진짜 추가 메뉴 안내처럼 꼭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도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제가 꼭 잔소리 듣거든요. 저는 오늘만큼은 잔소리 듣지 않고 온전히 제 그릇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통통한 낙지에 콩나물, 계란찜과 콘샐러드, 비빔밥까지 씹는 맛 제대로 즐기는 매운 낙지볶음이냐?
0: 뼈를 붙잡고 뜯고 메밀전에 싸먹고 치즈까지 감아먹는 매운 등갈비찜이냐? 잔소리로 스트레스 팍팍 받은 날더 당기는 메뉴로 골라주세요.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누구는 벌써 집 샀다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아,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잔소리를 들으면 힘도 빠지고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0: 그쵸.
1: 오늘은 그런 말 잠깐 잊고 내가 먹고 싶은 저녁부터 골라보자고요. 황새 따라가느라 애쓰는 대신 내 속도로 가보자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선우정아의 뱁새 듣고 올게요.

0: 선우정화의 뱁새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소윤이 아빠님, 맵찔이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네요. 매운 낙지볶음이 혀끝을 쨍하게 때리는 화끈함이라면 석쇠에서 기름기 쏙 빠지게 구워낸 연탄불고기는 묵직하고 깊은 분량으로 입안을 사로잡습니다.
0: 맛있겠다.
1: 얇게 썬 돼지고기에 짭조름하고 달콤한 간장 양념이 바짝 배어들어 한입 베어물면 특유의 불맛과 고소한 육즙이 터져 나옵니다. 마늘 한 점 올리고 상추에 싸서 큼직하게 쌈을 싸먹으면 낙지볶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칠맛으로 밥도둑 자리를 단숨에 빼앗아 버리죠.
0: 아, 소연이 아빠님은 요즘 저희가 가져오는 메뉴는 다 마음에 안 드셔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메뉴 준비해 두시는 것 같아요.
1: 미리.
0: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길게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정도면은 저희 프로그램 작가님이다. 명예 작가님이 아닙니다. 근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메뉴, 특히 메뉴를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힌트 좀 주세요.
0: 맛에 일가견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일사원님께서 치즈 계란말이가 없네요.
1: 아니, 저기요.
0: 저기 계란찜으로 만족을 못 하시는군요.
1: 계란찜도 있었고 치즈 추가도 있었지만 네. 치즈 계란말이가 없었기 때문에
0: 아, 허리 또 찌르셨네요.
1: 아, 제가 또 그거까지 생각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초국마니님, 저도 맵찔인데 유. 의외로 맵찔이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희도 맵찔이에요.
1: 저희도 이거 매운 등갈비, 뭐 매운 낙지 이거 1단계로밖에 못 먹습니다.
0: 그쵸, 그쵸. 순한맛.
1: 맞습니다. 오일사원님, 밀가루 없이 강판에 갈아 겉은 과자처럼 바삭하고 속은 쫀쫀한 100% 감자전을 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혀를 자극하지 않고도 완벽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감자전이 있어야죠.
0: 감자전도 또 매운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메밀전 말고 감자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우리가.
0: 그러니까 매울 때는 약간 기름이 좀 들어가줘야
1: 맞습니다.
0: 빨리 진화가 되니까.
1: 네.
0: 김처복마니님께서 오늘은 저녁 메뉴로는 실망입니다.
1: 아니 그러면
0: 이거... 오늘 약간 투표 다 포기하신 것 같은데요.
1: 진짜 오늘 저희를 완전히
0: 아, 큰일 네.
1: 와 알겠습니다.
0: 아 잔소리 번도... 엄청 잔소리 많이 하시네요.
1: 아,
0: 오늘
1: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네.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0: 소연이 아빠님께서 아 등갈비는 네. 뜯는 맛은 좋지만 살코기가 적고 바싹 구우면 질겨지기 쉽습니다.
1: 그렇군요.
0: 반면 소 꽃갈비 부위인 우대갈비는 큼직한 갈빗대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살코기 그리고 화려한 마블링에서 터져나오는 소고기 특유의 깊은 풍미와 육즙이 압도적이죠. 고기는 살코기가 있어야죠. 실망입니다.
1: 와 너무 맛있겠다. 우대갈비.
0: 아니 뭐 우대갈비 저희도 먹을 줄 알죠.
1: 그쵸. 또 실망 안겨드려서 저희는 또 기쁩니다.
0: 아, 네네. 네, 기뻐요.
1: 좋습니다.
0: 기뻐요. 아, 이렇게 잔소리를 또 들어야 네. 저희도 발전할 수 있고.
1: 좋습니다. 네. 오일사오님 고소함과 식감의 대폭발 날치알 참치 마요 주먹밥이 없네요. 마요네즈의 고소한 지방 성분이 매운맛을 정돈해주니 주먹밥을 동글동글하게 말아 등갈비찜에 자작한 양념국물에 살짝 찍어 고기 한 점 올려드셔보세요.
0: 아, 드실 줄 아시네.
1: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매운 등갈비찜만 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
0: 그래서 한 표가 아닌가?
1: 한 표? 약간 반표? 0.7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마요네즈 네. 같이 먹는 거는 진짜 매운맛이 빨리 정돈이 되니까
1: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0: 더 같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긴 해요.
1: 네.
0: 네. 28님께서 네. 와 매운 갈비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메뉴인데요. 한때 번화가에 가면 매운 갈비찜 가게가 정말 많았는데
1: 맞아요.
0: 저는 조금 맵찔이라 꼭 치즈 추가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저희도
0: 오늘은 매운 갈비찜에 한 표요.
1: 아 오늘은 압승이네요.
0: 오늘 무승부지 오늘. 그러면
1: 오늘 압승이죠. 아까 저기 0.7표 주신 오일사원님도 계셨고
0: 아,
1: 네, 오늘 그런 1.7표로
0: 그런 걸로 뭐 예, 그러죠 뭐 예, 그런 걸로 합시다. 뭐.
1: 정리 결론을 내려주시겠습니까?
0: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네. 그냥 우리 둘 다 망했어요.
1: 네.
0: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네. 간단합니다. 통통한 낙지를 씹는 맛도 뼈에서 고기를 뜯는 맛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1: 그러다.
0: 잔소리는 한 귀로 흘리고 맛있게 매운 건 한 입도 놓치지 말자.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잔소리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라,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말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만날 노래 속 아버지는 조금 다릅니다. 풀이 죽은 아이에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나가서 신나게 놀라고 말해주는데요.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지금 출발합니다.
0: 1995년 발표된 더 클래식의 정규 2집에 실린 곡 노는 게 남는 거야 입니다. 더 클래식은 김광진과 박용준 두 사람이 함께하는 팀이죠. 1994년 마법의 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듬해 나온 2집에는 여우야, 송가, 졸업 이렇게 주옥 같은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앨범에서 김광진이 작사 작곡한 노는 게 남는 거야 라는 제목부터 조금 솔깃한 노래를 꺼내봤습니다.
1: 노래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우울해하면 아버지가 슬며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주세요. 왜 그러고 있느냐고 다그치거나 당장 뭘 하라고 시키는 대신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뛰어놀라고 하죠. 제목만 보면 마냥 신나게 노는 노래 같지만 그 앞에는 풀이 죽은 아이를 따뜻하게 살피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0: 그리고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이 된 화자가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너무 긴장하면 가진 실력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면 생각도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내용인데요. 어릴 때는 그저 놀아도 된다는 말이 반가웠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떠올려보니 조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 더 클래식하면 마법의 성이나 여우야처럼 유명한 곡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앨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랑 이야기 말고도 졸업을 앞둔 마음, 어린 시절 들었던 말처럼 여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곡도 제목은 장난스럽지만 듣다 보면 누군가에게 격려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0: 네, 오늘 테마 잔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한마디 보태게 된다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잔뜩 긴장한 사람에게는 사실 다른 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연 앞두고 뭐 연습 잘 안 된다거나 녹음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누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이러면 오히려 반가울 것 같잖아요. 이 노래 속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31년 전 노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면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말을 보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결할 방법부터 찾게 되는 거죠.
1: 특히 내가 겪어본 일이면 더 그렇습니다. 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말을 꺼냈다가 어느새 제 이야기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반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0: 해줄 말을 찾다 보면 정작 상대가 하려던 말을 놓칠 때가 있죠.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은 조언보다 먼저 끝까지 들어주기.
1: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해줄 말을 생각하기 전에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봐도 좋고요. 잠깐 말이 끊겨도 바로 내 이야기로 채우지 않고요.
0: 다 듣고 나서도 해결 방법이 먼저 떠오른다면 내 생각도 얘기해볼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이 방법을 찾고 싶은 건지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은 건지 들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1: 그러다 중간에 한마디 끼어들었다면 아, 내가 말을 끊었네. 마저 얘기해줘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말을 아예 안 하겠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잠깐 상대방에게 순서를 돌려주는 거죠.
0: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처음 해주려던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딱히 보탤 말이 없을 때도 있겠죠. 오늘은 무슨 말을 해줄지 한숨 돌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오늘은 조언보다 먼저 끝까지 들어주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이하립의 조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잔소리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이사우님께서 인상적인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1: 네.
0: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 덕분에 제 하루의 끝이 참 따뜻했습니다. 일상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비록 이 프로그램에서의 마이크는 내려놓으시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미 시스터즈의 새로운 길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저희를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응원해주시는 건지 응원이죠.
1: 응원이시겠죠.
0: 네, 늘 감사합니다.
1: 항상 감사드립니다.
0: 네. 저희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도 옵니다. 이렇게 네. 잔소리에 대한 얘기 오늘 정말 많이 많이 나눴는데요. 네. 일단 저는 작은 미미한테 잔소리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물론 차가 알려오면은 알려드릴 거예요.
1: 아, 네. 그 전술은 안 들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0: 네.
1: 다음 주 방송 테마는 열매입니다. 네. 가을이면 생각나는 맛있는 열매 많죠?
0: 그렇죠.
1: 올해 봄들은 일이 뒤늦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매 기다리고 있는 결실 이야기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게요.
0: 좋습니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0: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1: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2: TBS 캠페인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0: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반포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양재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대관령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지점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데는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는데요.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50% 할인, 1 플러스 1, 오늘만 특가 이런 문구에 자꾸 눈이 가죠. 아니 분명 싸게 샀는데 이상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면 절약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사면 낭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할인은 50%도 70%도 마감 땡처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이건 무려 100% 절약이잖아요. 할인율보다 필요성을 먼저 따져보는 습관, 그 작은 지혜가 쌓여 우리 통장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이무진의 가을 타나 봐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 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0951번.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서울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저희가 또 여는 말에서 뭐 원 플러스 원, 반값 할인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걸 자꾸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혹시 쇼핑할 때 나는 이거는 진짜 지갑 꼭 열게 된다 뭐 이런 목록이 있을까요?
1: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강아지 그 사료.
0: 네. 아, 좋은 거.
1: 아니요, 좋은 거라기보다 이제 갑자기 유기농? 뭐 1대1 뭐 원 플러스 원 세일 한다라고 하면 네. 아, 집에 사료가 있는데도 좀 미리 사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마트를 갔는데 간식 행사를 하면 뭐 미리 좀 사서 쟁여둬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젤리거든요, 젤리.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새로 나온 젤리만 보면 네, 네 사서 조카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강아지 네. 이름은 뭐예요?
1: 몽입니다, 몽이.
0: 몽이?
1: 네.
0: 몽이랑 조카한테만 유일하게 열리는 지갑이네요.
1: 뭐, 그렇다라고 봐야죠.
0: 네. 네. 우리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뭐, 특별하게 물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모든 걸 많이 다 파는 그 다이땡 있잖아요.
0: 네, 다이땡. 아. 거기 멈출 수 없죠.
2: 야, 진짜 이게 천 원, 네. 이천 원에 젖어 들어가지고
0: 다 쓸어
2: 계산할 때 보면은 네.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가 수정펜을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만 얼마 정도 계산하고 나왔는데 정작 네. 집에 가서 보니까 수정펜을 안 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좀 관심이 없긴 한데 좀 다이땡 쇼핑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저도 네. 괜히 필요도 없는데 천 원, 이천 원 하면서 담다 보면
2: 네네네.
0: 그러니까 몇천 원대로 계산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2: 그렇죠.
0: 항상 만 원이 넘어가서 그게 과연 천 원의 쇼핑이 맞나 네네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이 두 분 전문가님들이 워낙 바빠서 한 자리에 모시기가 힘든데 방송의 힘으로 이 유능한 전문가분들을 두 분을 원 플러스 원으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요. 오늘 출동지 나가보겠습니다. 경남 마산으로 가보네요. 자,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 주제는 하루 4천 건 보험이 끊긴다. 내 보험은 안전할까?입니다. 보험료 못 내서 매일 이제 4천 건 보험 실효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 보험, 우리 가족 보험도 이런 상황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절대 이 가입보다 유지가 돼야 한다. 이거를 너무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5, 마산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평생 믿을 거라곤 이 튼튼한 제 몸뚱어리 하나뿐이죠. 그래도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처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싶어서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도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만큼은 이 꽉 깨물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도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며칠 전 동료 기사랑 국밥 한 그릇 먹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아, 햄요. 내 지난달에 생으로 손가락만 쪽쪽 빨았다 아닙니까? 일거리 확 줄어비가지고 대출 연체도 늘고 해가 이거 눈 딱 감고 보험들 확 다 깨부신다. 해약하니까네 환급금 적게 나오길래 우째우째 뭐 급한 불은 끝내.
1: 그러니까 나도 뭐 지금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벌어 산다. 그러니까 내도 뭐 달마다 보험료만 한 70만 원씩 빠져나가갖고 이거 뭐 싹 다 깨불까 싶다. 대출 이자에 뭐 알라들 학원비에 와 당장 내가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병원비가 다 먹었고.
2: 아이고 햄요.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아프면 이거 다 끝장 아닙니까? 인자 술도 좀 줄이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해. 건강 좀 잘 챙기소.
1: 에휴, 그래 뭐 네 말이 맞다. 뭐 어쨌든 안 아픈 게 뭐 돈 버는 기지.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딱 한잔 할까?
0: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데 보험을 없애도 될까 싶다가도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 해약해서 목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고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 머니특별시에서 보험을 전부 해약하지 않아도 겹치는 보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계약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보험도 그렇게 손볼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보장은 지키면서 한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좀 그때그때 벌이가 달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청취자님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1: 네. 그 55세 청취자님은 보험료로 월 7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이 줄어들자 전부 그냥 해약해서 아예 목돈이라도 좀 쓰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보장이 겹치는 게 좀 두 개 정도 있었고요. 핵심 보장인 건강 관련 계약은 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겹치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한 계약은 감액으로 조정을 했더니 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계약은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죠.
0: 좋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약이 아니고 겹치는 거 정리, 핵심은 지키고 감액으로 조정을 하셨다 해주셨는데 방법을 아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점검을 받지 않고 사연에 등장한 우리 동료 기사님처럼 그냥 다 해지하자 해서 해약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 네, 만약 이 해지를 하게 됐으면 뭐 환급금은 받았겠지만 몇 년 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새로 가입하기는 어렵고 보험료도 훨씬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당장이 숨통은 트이지만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래서 이 당장 급한 불과 10년 뒤에 나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균형을 잡지 못해 매월 이 4천 건의 보험 계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4천. 이게 뭐 4천.

0: 정확히 몇 개고 한 달에 얼마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1: 아, 지금 당장 저도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좀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몇 개고 한 달에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2: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10개 생명보험사 올해 상반기 실효계약이 72만 6,902건이었거든요.
1: 네.
2: 반면 이제 반년 만에 72만 건이 넘었고요. 하루로 나누면 대략 4천 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손해보험 계약까지 더한다면 매일 4천 건보다 더 많은 계약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 와, 그러니까 매년 사라지는 보험 계약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네요.
0: 네, 이게 2021년에 109만 3,858건이었던 연간 실효 계약이
1: 네.
0: 2025년에 134만 5,823건으로 4년 새 23%나 늘었거든요.
1: 네.
0: 올해는 증가세가 더 커졌죠. 이 상반기에만 72만 건이니까요.
1: 아,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픈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라지는 보험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잖아요. 아, 이렇게 저처럼 좀 머리 아파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시간에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주십시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험 해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돈을 못 냈는데 보장을 계속 해줄 리가 없다, 보험회사가.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역시. 저 잘하죠? 아, 칭찬 좀 해주세요.
2: 네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칭찬입니다. 네.
1: 네.
2: 그, 해약,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해약은 보험회사에다, 아, 이제 내가 그 보험 그만할게요 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실효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해서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효가 되어서 보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 네.
2: 해약할 생각 자체가 없었더라도 보험료가 밀리고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까지 지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죠. 이 실효된 기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납입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1: 네. 아니, 보험은 아플 때 좀 든든하려고 드는 건데 정작 아플 때 이렇게 보장이 끊겨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실효가 해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해드리는데
1: 네.
2: 해약은 선택이지만 실효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1: 그러면 만약에 이 실효 기간에 내가 어디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금액도 다 못 받는 게 되겠네요.
2: 보장 자체가 이제 정지되어 있으니 아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1: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효가 됐으면 정말 그거 무서운 일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해약, 해약은 얼마나 되나요?
0: 네, 나이별 집계가 되는 개인보험 해약 136만 3,910건 가운데 50대 이상이 84만 8,239건, 약 62.2%인데 2021년에는 51.7%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해약 한 건당 평균 환급금이 작년 약 1,115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1,445만 원으로 29.7% 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환급금이 한 30% 정도로 커졌다는 건 그만큼 오래 부었던 보험을 깨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오래 유지해온 계약, 이 노후를 위해 쌓아온 계약을 깨서 이 현금을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죠.
1: 네.
0: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아, 저는 이걸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50대시거든요.
2: 오, 네.
1: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고 20년 납인 8년 넘게 부은 보험을 그냥 해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전화 한 통 받고 그럴 수 있냐라고 엄마를 조금 이제 뭐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들 저희 엄마부터 당장 연결시켜드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포함 네. 50대 이상에서 왜 이렇게 실효나 해약이 몰릴까요?
2: 네, 50대는 이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뭐 부모님 부양, 본인 노후 준비가 한꺼번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은 최고 수준인데 소득은 이제 정점을 지났거나
1: 네.
2: 은퇴가 눈앞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꼭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하고 해약을 하는 거죠.
1: 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깬다면 정작 필요할 때 병원비가 문제잖아요.
0: 네.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50대 이후는 질병 위험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네. 이때 보장이 비면 의료비가 곧 이제 가계를 흔들게 되죠. 게다가 한번 해약한 보험을 나이 들어서 새로 들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고요. 지병이 생겼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될 수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불황형 대출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1: 불황형 대출, 이게 뭔가요?
2: 네, 바로 이 보험 계약 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1: 네.
2: 이 별도의 심사가 크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들 찾거든요. 올해 7월 말 잔액이 73조 5,554억 원으로 이 작년 말보다 2조 7,728억 원 늘었습니다.
1: 그러면 어쨌든 대출을 찾는 분들도 좀 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해약하는 것보다는 대출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보험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2: 네. 이 해약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죠. 다만 이게 공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1: 그렇죠.
2: 이게 이자가 붙고 이자를 안 내고 쌓아두게 되면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생기거든요.
1: 아.
2: 이 해약은 안 했으니 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다가 어느 날 계약이 정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계약이 정리 안 되려면 이자 정도는 성실하게 납부하면 괜찮은 거죠?
2: 네. 이자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대출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오히려 위기 관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0: 네. 지금부터 이 숫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보험료가 실제 부담스러운데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보험이 지금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면서 정말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실효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험 계약이 실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2: 네. 일단 이 실효가 되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되살릴 수가 있거든요.
1: 다행이네요.
2: 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사이에는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상품과 회사에 따라서 부활할 때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 병이 생겼다면 부활이 이게 좀 더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요즘 힘드니까 보험료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 하고 미뤘다가 이게 괜히 더 위험한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0: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한두 번 놓쳤다고 바로 실효가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납입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니 우편이나 문자로 보험료 미납 안내가 오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1: 네.
0: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보통 이 납입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0: 그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뭐 1,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 두 달간 보험료를 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고 또 어떤 회사는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실효가 되거든요.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그 점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1: 그럼 결국 내 보험은 얼마나 지나야 실효가 되는지 내가 챙기고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또 요즘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보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스팸 아니야 하고 그냥 넘기잖아요, 우리.
0: 네,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특히 통장 자동이체 계좌 잔고가 부족했거나 카드를 바꾸면서 납부 방법이 끊기는 경우
1: 네.
0: 이사를 하면서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효가 생기긴 하거든요. 난 보험 계약 해약한 적 없는데 하는 분 중에 이런 이유로 실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2: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내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약 상태가 유지로 되어 있는지 꼭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1: 네.
2: 그리고 하나 더 이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어느 회사에 뭘 들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이런 경우도 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1: 네.
2: 확인만 하더라도 놓친 계약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가진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막 돈이 급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약, 대출 얘네 말고도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순서를 좀 정해서 알려드리면 자, 첫째 해약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 네.
0: 이미 낸 보험료가 있고 특히 초기 해약을 하면 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한번 보험 계약을 깨면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1: 그러니까 해약, 내가 선택해서 해약하는 건 최후의 보루다.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자,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2: 네, 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미루는 이 납입 유예, 그리고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좀 낮추는 이 감액, 그리고 이미 낸 돈으로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보장을 줄여서 유지하는 이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보험 같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네요. 뭐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좀 줄여서 지키는 길이 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2: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이 상품마다 가능 여부와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내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만약에 이제 대출을 쓴다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요. 얼마나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이자가 쌓여서 계약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 대출은 꼭 계획을 세워서 해라. 자, 세 번째 방법은요?
2: 네, 보험 자체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보장이 겹치는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1: 네.
2: 어떤 분은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1: 네.
2: 이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이고 핵심은 지키는 구조로 바꾸면 월 보험료를 좀 낮추면서도 안전망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다만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 갈아타는 건 좀 신중히 해야 하는데요. 새 보험의 이 면책 기간이나 가입 거절 가능성 그리고 보험료 인상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이 비교 설명을 듣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렇게 사라질 뻔 보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우리 청취자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보험을 다시 살펴보면서 중복된 보장을 줄이고 이 꼭 필요한 보장만 지킬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사라지지 않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방법을 찾긴 힘든데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로 돌아올게요.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0: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0: 이게 돈이다. 아, 이 억양이었군요. 배웠습니다. 저 혼자 연습할 때는 마 이게 돈이다 막 이랬는데 얘는 조금 오바인 거죠?
1: 네, 그 다 네. 모든 아나운서님들의 네. 반 그 억양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마 이게 돈이다. 이 정도 맞나요?
1: 마 이게 돈이다. 그러니까 네. 뒤에가 저희는 악센트인데 아~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네. 다 돈이다 이런데 돈이다.
0: 아, 네. 돈이다. 아,
1: 네.
0: 이게 맞아요.
1: 그게 맞습니다.
0: 마 이게 돈이다.
1: 네.
0: 자, 오늘은 카드 이야기입니다.
1: 네, 오늘은 10월에 출시되는 모두의 그린카드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교통비는 돌려받고 친환경 제품을 사면 포인트도 쌓인다라고 하는데 자, 이름이 비슷한 카드가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진짜 알찬 정보입니다. 저도 이거 맨날 뭐 모두의 카드, 그린카드 막 기후동행 카드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자 이번에 모두의 그린카드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2: 네, 이 모두의 그린카드는 한마디로 이 두 장을 한 장으로 합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2: 교통비를 돌려받은 모두의 카드에 이 친환경 소비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교통비를 다시 환급받고 이 친환경 제품을 사면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0: 뭐 교통비 환급이야 다들 익숙하실 텐데 친환경 소비 포인트는 조금 낯설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나요?
2: 네, 이 환경 마크나 탄소 성적 표시가 붙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이런 제품을 사면 가격에 1에서 5%가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이 되거든요.
0: 오.
2: 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 포장지나 라벨에 마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 마크가 달린 상품을 이 카드로 사면 되는 건가요?
2: 네. 이 그리고 이 포인트 말고 또 하나 전국 360여 개 문화 레저 시설에서 무료 입장권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거든요.
0: 네.
2: 이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 가실 때 챙겨둔다면 좀 쏠쏠하게 쓸 수가 있죠.
0: 진짜 괜찮네요. 저는 그냥 교통에만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장보기에 나들이까지 문화생활까지 생활 곳곳에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특히나 누구에게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추천해 주신다면요?
1: 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장 볼 때 친환경 제품을 자주 고르시는 분 자,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단 뭐 아직 세부 내용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일부는 예정이라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카드 그리고 모두의 그린 카드 이게 이름만 보면 뭐 쌍둥이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2: 네,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혜택, 하나는 발급처이거든요.
0: 네.
2: 먼저 혜택부터 살펴보면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 환급

0: 하나에 집중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1: 아, 네.
0: 한 달에 이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타면 쓴 금액의 20에서 30%를 돌려줍니다.
1: 아, 그러니까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 위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모두의 그린 카드는 그린이 붙으니까 점차 알아보고요. 자, 한 달에 15번이면 사실 평일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일주일에만 10번 정도 타니까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두의 그린 카드는 이 환급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1: 네.
0: 이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이 에코머니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 같은 이동인데도 혜택이 한 겹 더 붙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자,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되는 교통수단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보통 버스 지하철만 생각하잖아요.
2: 네, 뭐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이고요. 뭐 KTX나 SRT 그리고 고속버스까지 적립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
1: 네.
2: 여기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충전 그리고 따릉이 같은 공유 모빌리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본부장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KTX 이거 카드 쓰면 좋겠네요.
2: 네, 저도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1: 네,
2: 네 이 카드를 좀 많이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따릉이까지 된다고 하니까 자전거 자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갑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1: 네,
2: 포함될 예정이라는 표현이니까 이제 정확한 적립 범위는 출시 후 카드사 안내를
1: 네,
2: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직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카드는 그러면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0: 네, 이 모두의 카드는 기존 이 K패스에 참여한 모든 카드사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반면 이 모두의 그린 카드는 여섯 개사 카드사에만 발급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이 내가 주로 쓰는 카드사가 여기 이 포함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네, 좋은 카드라도 조건을 모르고 만들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급 전에 꼭 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1: 네,
2: 자, 첫째, 카드사별 혜택 비교이거든요. 같은 모두의 그린 카드라고 하더라도 카드사마다 발급 조건과 세부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니까 10월에 나온 뒤 카드사별 조건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내게 맞는 곳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라. 이 여섯 곳 중에. 알겠습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도 비교부터 하고 발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2: 네, 두 번째는 이제 적립 한도인데 포인트가 이제 무제한으로 쌓이지는 않고요. 기존 그린카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업종별 월 5,000점
1: 네,
2: 전체로는 월 최대 만 포인트 정도가 한도였거든요.
1: 네.
2: 새 카드도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발급 전에 이 적립 한도 또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 한도를 모르고 괜히 엄청 열심히 막 했다가 뭐야 왜 이게 제한이 있지 하면 또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겠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전월 실적 조건인데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 적립부터 맡길 수 있거든요.
1: 네.
2: 기존의 그린카드 기준으로는 후불교통요금,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을 뺀 전월 이용실적이 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기본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교통비, 세금, 등록금은 실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그 부분이 바로 함정인데요.
1: 네.
0: 많이 쓰는데 왜 실적이 안 잡히지라는 생각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항목이 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상품 설명서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 카드 기준이라서 모두의 그린 카드의 정확한 조건은 출시 후 카드사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1: 네.
0: 이 광고 문구보다 상품 설명서의 이용 조건을 꼼꼼히 읽는 습관, 이게 가장 확실한 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카드도 내 소비 습관에 맞아야 좋은 카드죠. 10월 출시 후에 조건을 차분히 비교해 보시고 상품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0: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맞아요?
2: 마, 이게 돈이다.
1: 아,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모두의 그린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드사별 조건을 잘 비교해보고 상품 설명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님들 문자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실시간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5729님께서 저는 충북 단양에 살고 서울을 오가며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아내와 동생네 가족도 함께 보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단양까지도 출동해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멀리 와달라고 부탁드리기 죄송해서 여쭤본대요. 그리고 우리 1201님도 최동기 본부장님 부산 갔다가 라디오에서 본부장님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하시네요. 전국구로 활동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2: 네, 이게 서울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네.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
1: 네.
2: 네, 우연찮게 이제 들으신 것 같은데 뭐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그 방송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북한 빼고 다 갈 용기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주저하지 네. 마시고 네. 도움 요청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는 되나요?
2: 해외, 네, 제가 갈 수 있는 곳, 해외 제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 해외까지 네. 된다고 네. 합니다.
2: 네, 네. 저 남미 이런 쪽에서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남미는 너무 네. 휴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네, 저도 뭐 전국 어디든 갈 용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이 어떻게 상담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지난 휴가철에 이 그 강원도 양양의 그 서핑의 도시 강원도 양양으로 다들 놀러 가시는데
1: 네.
0: 저는 정장 입고 상담하러 그 더운 날 그래도 상담 네.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1: 네.
0: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인사 듣고 또 먼 길 또 출발했는데 그만큼 또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두 분 휴가 가시려고 상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2: 네, 단양 단풍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단양까지 당연히 모시러 간다고 합니다. 저희 또 출장비 요구는 안 받는 거잖아요.
2: 네, 뭐 그런 거 없이 저희가 그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전국구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상담 문자 주시고요. 우리 5729님도 방송 끝나고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든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50분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질문 문자도 환영하고 있거든요. 뭐 내 재무 상담이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됩니다. 7236님께서 밤늦게 TV를 보다가 보험금 받고 또 받고 라는 말에 혹해서 보험을 몇 개 들었는데요. 가입할 땐 든든했는데 막상 뭘 얼마나 보장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하, 이거 저희가 또 머니 특별시를 저는 이래서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그 과장 광고라고 할까요? 받고 또 받고 무제한으로 받는 건 사실 없잖아요. 자, 치료할 때마다 보험금 지급 같은 광고 문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7236님도 이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시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 주신 것 같네요.
2: 네, 홈쇼핑이나 보험 광고 방송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부 뭐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1: 네.
2: 이제 금감원이 공개한 숫자를 보면 한 번쯤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신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숫자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또 문과 출신이라 숫자가 제일 어려운데 어떤 숫자에 집중해야 하나요? 쉽게 알려주세요.
2: 네, 지난해 송출 된 보험 상품 광고가 하루에 평균 1,121회였거든요.
1: 네.
2: 2024년 672회에서 이제 66.9%가 늘었고요. 재생 시간도 하루 57시간으로 65.2%가 증가를 했죠. 자, 하루는 24시간인데 광고 재생 시간이 57시간이라는 건 여러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러니까 보험 광고가 늘었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뭐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잖아요.
0: 네. 그게 뭐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 방송 광고로 모집한 계약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0.036%거든요.
1: 네.
0: 다른 모집 채널은 0.012%인데 이에 비해서 불완전 판매율이 3배나 많게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라는 건 뭐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0: 네.
1: 다른 채널보다 3배 높다는 건 눈에 띄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숫자를 잘 몰라도 0.036%면 이거는 아주 작은 비율 아닌가요?
0: 네, 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대다수 계약이 불완전 판매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1: 네.
0: 다만 이 같은 보험을 파는데도 방송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이 3배가 높다라는 건 광고와 이 판매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청취자님들이 눈여겨봐야 할 숫자 더 있습니다.
1: 더 있나요? 아, 이게 근데 저도 전문가님들을 만나보면 광고로도 은근히 그냥 쉽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반드시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 판매 비율 말고도 또 눈여겨볼 숫자가 더 있다고 해주셨는데 뭔가요?
2: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한화는 이제 13회차 유지율이고요. 13회차는 쉽게 말해서 가입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는데 방송 광고로 가입한 계약은 79.3%, 다른 채널은 86.3%입니다.
1: 네.
2: 1년 안에 해지하는 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인데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방송 채널은 13.4%고요. 다른 채널은 7.4%로 대략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광고는 더 많아졌는데 불완전 판매는 3배, 1년 내 해지는 더 많고 고령 가입자 비중도 높다 이런 뜻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동적으로 가입하고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해지를 하는 이 흐름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광고 방식을 이 금감원에서도 지적한 것입니다.
1: 네,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했나요?
2: 네,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뭐 사실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조건과 횟수, 한도가 있다는 점은 사실 잘 들리진 않죠.
1: 네.
2: 그리고 둘째, 보장 내용은 굵은 글씨로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얇고 흐릿한 표시로
1: 네.
2: 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눈에 잘 띄는 건 받는다, 잘 보이지 않는 건 못 받을 수 있다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0: 세 번째로 이 공포 마케팅인데요. 가족 간병이나 슬픔을 이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교통사고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죠.
1: 네.
0: 이 시청자가 불안해지면은 아 지금 전화하세요 이런 멘트 귀에 쏙쏙 박히죠.
1: 저도 사실 막 흔들릴 때 있어요.
0: 네네네.
1: 저는 심지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받고 또 받고 이런 거 보면 어 뭐야 지금 당장 전화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0: 네, 그게 네. 이게 바로 그게 이제 금감원이 우려하는 지점이거든요.
1: 네.
0: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불안감과 보상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험은 필요할 때 제대로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
1: 네.
0: 불안할 때 서둘러 가입하게 되면 내게 맞는 보장인지 따져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1: 그쵸.
0: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입한 건 좀 어땠더라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1: 네,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광고나 홈쇼핑을 보고 나한테 맞는 보장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어떤 걸 점검해 봐야 될까요?
2: 네,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고
1: 네.
2: 내가 가입한 보험과 좀 매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뭐 홈쇼핑이나 TV 보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2: 네, 첫 번째는 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2: 광고에서 들은 보장이 맞는지,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면책이나 감액 조건은 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광고에서 흐릿했던 바로 그 부분.
1: 흐릿했던
2: 네,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1: 깨알 같은 부분.
2: 맞습니다.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금을 여러 번 받는다. 는 이제 조건도 딱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1: 네.
2: 몇 번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지 약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1: 네.
0: 세 번째로는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인지 보셔야 하는데요.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이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1: 네.
0: 이 겹치게 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과 조건은 상품과 가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되고요.
1: 네.
0: 다섯 번째로 부모님 보험도 꼭 확인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70세 이상 고령자 가입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1: 맞아요.
0: 이 어르신들은 상담원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자녀분들이 가입 내용을 같이 좀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1: 네. 잘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7409님께서 그런데 보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속사정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두 분은 상담하다가 혹시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울면 하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좀 기다려드려야죠. 네, 이게 돈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 뭐 옆집, 뭐 친구 때문에 속상한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경우도
1: 네,
2: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이럴 땐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는 전문가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선배님이실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잘 경청해서 이제 들어드리고 네, 금융 상품 관련된 내용만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들을 때 저희도 뭐 가슴 뭉클해질 때가 상당히 많죠.
1: 아,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우리 동기 본부장님이 티가 아닐까. 약간 감성적으로 달래주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2: 정확하죠. 저 이제 네, 눈물을 흘려도 뭐 아, 왜 우시지 이런 느낌보다 아, 우시나 보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 우신다. 네. 네, 달랜다. 기다린다. 상담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2: 뭐 그 순서가 가장 많죠. 제가 이게 특히 남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네, 눈물 흘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략 난감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래도 또 듣다 보니까 침착하게 결과는 또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2: 그렇죠. 이제 눈물은 눈물이고 네, 팩트 전달은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눈물과 네, 이 솔루션은 별개이다.
1: 자, 눈물과 상담은 별개다. 네. 뭐 저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3: 네, 저는 좀 감성적으로 조금 위로도 좀 해드리고 제 상황에 맞는 또 그런 뭐 그 감정에 대해서 상담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어떤 그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좀 F 감성적으로 나는 위로도 필요하다 하시면 구도현 팀장님께 그리고 아니 나는 그냥 정확한 솔루션을 원한다 하면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께 솔루션을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렇게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뭐 인생 상담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자, 근데 문제는 뭐 아까 증권을 직접 살펴봐라 하셨지만 이게 봐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2: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지하세요가 아니라 먼저 확인하세요가 맞죠.
1: 아.
2: 확인은 딱 5분이면 됩니다.
1: 네.
2: 자, 보험 증권을 꺼내서 광고에서 들었던 보장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 네.
2: 특히 부모님이 방송을 보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증권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내게 맞는지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가입은 몇 분 안에 끝나지만 그 보험료는 정말 몇 년, 수십 년을 낼 수 있죠.
1: 그럼요.
2: 네, 그리고 그 보장은 평생 우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5분 동안 하신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광고 홈쇼핑에서 이 보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 또는 뭐 보험금 받고 또 받고 뭐 이런 말만 듣고 가입을 하셨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괜찮은 건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0951.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2: 네, 하루 4천 건의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집 보험 사라지고 싶게 만들지 않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 방법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보험 가입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가 또 심사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맞아요.
3: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마무리가 오늘 좀 힘드시네요.
3: 네네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탄천일교 조금 못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북정교차로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봉천터널한 4차로에도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각각 비슷한 구간에서 더딘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성동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있던 사고 처리는 방금 전에 끝이 나면서 부근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파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도로마다 퇴근길 정체도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일대로 더 혼잡합니다. 성수분기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상계교까지 내내 속도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 구간만 4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 밀리고 있는데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한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나들목 이후로 하월곡 램프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6: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도 살짝 두툼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요. 또 일교차도 크게 쓰니까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있습니다.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인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3차로 지나는 차량도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 습도는 5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0: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면 뇌에서는 그 노래를 마치 나의 자서전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좋아진 노래가 질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8848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맞아요. 노래를, 한번 꽂힌 노래를 20번 이상 들으면, 그 노래가 나의 인생 자서전의 하나로 되겠지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어스로 시작을 해서 들국화 이런 여러 밴드들이 마치 내 인생의 자서전처럼 쫙 연도별로 나열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음악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번조비, Living on a Prayer. 이어서 신드로퍼, Time After Time 들으셨습니다. 번조비 노래는 24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여름말에서 제가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이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이 신드로퍼의 Time After Time, 이 노래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꽂혀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9391번님. 오프닝부터 꿀 얘기. 첫 곡 후 꿀 팔려는 거 아니죠? 원 플러스 원 무료 배송 뭐 이런 거. 그래도 좋으니 새벽 공감에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꿀이 안 상합니다. 뭐 이런 연음말이 있었죠. 네.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스누디 목소리 반갑습니다. 꿀 먹고 싶어요. 그날 오프닝 들으면서 쓰신 글들이네요. D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모두 고마워요.

주다스 프리스트, Before the Dawn. 이어서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는 668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98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새벽 공감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현실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이 소중한 한 시간이 저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으셨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주로 신청곡 위주로 이제 선곡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시간대의 음악과 안 맞는 노래가 있을 때는 저도 살짝 좀 고민하거든요. 최대한 선곡에 멘트보다는 선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9845님 이런 내용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페퍼톤스 청춘.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655번님. 법원에서 일하는 40대입니다. 법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반복적으로 느껴집니다. 월급날에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출근하면 다시 답답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직장을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이 마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안정적이라 월급날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 싶다가 출근하면 또 답답하다라고 쓰셨는데요. 그게 딱 12년차 마음이에요. 처음에 2, 3년간은 배우느라고 바쁘고 또 한 5, 6년 동안은 버티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익숙해지죠. 그때부터는 뭔가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겠죠. 그만둬야 하나, 계속 다녀도 되나, 뭐 고민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6655번님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월급날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잖아요. 안정적인 게 얼마나 큰 건지 6655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답답한 건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6655번님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반복되는 곳이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면 아유 그거는 버티기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장은 그냥 직장대로 두고 퇴근 후 6655번님을 위한 거 하나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운동, 뭐 공부, 취미, 뭐가 됐든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퇴근 후가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다녀도 되냐라고 쓰셨는데 아이 당연히 됐죠. 그리고 다녀야죠. 12년을 버틴 거 이건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큰 능력이고 대단한 성실함이에요.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권태기가 왔구나. 사람도 오래 만나면 권태기 오듯이 직장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죠. 권태기는 그만두라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바람을 좀 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55님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구직자분들 계신다는 것도 가끔 좀 생각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면서 6655번님 혹시 판사님은 아니시죠?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락셋 더룩 들으셨습니다. 아, 6655번님 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사연 제가 쭉 고민 나눔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가 판사님은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판사면 어떡하지?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락셋.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밴드인데 여성 보컬 마리에 프레드릭슨 이분께서 2019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 진단받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죠. 2002년에 뇌종양을 받았으니까 거의 17년 이상을 투병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뇌종양 진단받은 이후에도 계속 앨범 내고 투어도 하고 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락셋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더룩 들어봤습니다. 7007번님, 순우디님, 우리 고민만 듣지 마시고 순우디님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우리가 공감해 드릴게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참. 저는 고민이 그 제가 이 DJ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노래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노래들이. 고민입니다, 진짜. 이거 언제 다 듣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DJ하고 한두 달, 석달 지날 때부터 이제 완전 반성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서 나 음악, 노래 많이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민 상담을 얼마나 더 와닿게, 직설적으로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가로 열고 재미까지. 뭐, 요 정도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감도 해주신다고 하고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아메리카 벤츄라 하이웨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7074번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락 전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락 전문이기도 하지만 또 포크송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유명했던 그리고 신청곡이 겹치는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도 446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입니다.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0: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그래, 공익광고협의회.
4: 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0: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걸어온 세월 홀로 참으면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그래도 좋은 건
1: TBS 캠페인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TBS 라디오의 광고 책임자는 마케팅팀장 최정민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듣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

0: 고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도봉로, 도봉산역에서 도봉로 시계 쪽으로 1차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에서는 약 1시간 전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이제만 끝났고요. 여파 때문에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 펀시!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2588 2588
1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에 있던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라 통행에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정체는 암사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와 신천에서 일지분기점까지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용마산로 능산 3거리에서 망우 4거리 쪽으로 4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와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밀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고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더 가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